기쁜 날에는 우리의 감사를 더 크게 만들어주니까요. 오늘 하루가 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몸에는 쉼을, 마음에는 여유를, 영혼에는 찬양을 채우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선물처럼 찾아온 이 아침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아이빅밴드와 함께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

0: 찬양할 준비 되셨나요? 이제 뜨겁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이빅밴드와 함께 찬양해 볼까요?
1: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시간.

0: 아이빅밴드와 함께 은혜로운 찬양의 시간 갖고 있는데요. 함께 따라 부르면서 큰 은혜의 시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한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으로 준비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한 말씀 이렇게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의 은혜 속으로 빠져볼까요?
1: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컫는 3만 4천여 명의 탈북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서 천신만고 끝에 한국 땅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굶주림 때문에, 어떤 이는 자유를 찾아 정든 고향 땅을 떠나왔습니다. 주여, 그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생긴 정신적 트라우마가 잘 치료되게 하시고, 그리운 가족들과 생이별하고 떠나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북한과 전혀 다른 한국의 이질적인 문화와 생활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직장생활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주변의 좋은 친구들과 친절한 이웃들을 많이 붙여주셔서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특히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이웃들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음통일, 평화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0: 아멘. 지금까지 전주 양정교회 박재신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했드란 2부 출발했습니다. 오늘 사랑했드란 2부에서는요, 지난주까지 30곡의 찬송과 필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딱 한 곡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찬송과 필사 콘서트가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사랑했드란에 지난 8월 7일 나갔어야 될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방송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특집 방송이 있어서 이 내용을 보내드리지 못해 사랑했드란을 듣고 계신 분들 이 내용을 놓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자용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에 대한 얘기와 함께 이 필사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곡 결코 뺄 수가 없잖아요. 한 곡 한 곡 정성껏 필사 노트 채우시고 우리 8월 27일 모두 함께 만났으면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도 그날 함께 하실 텐데요. 정자영 교수님을 통해 이 찬송가에 숨겨진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필사할 찬송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입니다. 조선 땅에서 어린 두 아들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픔을 지켜보던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기에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앞에서 무슨 말로 자신의 믿음을 설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선교사는 긴 설명 대신 한편의 찬송으로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프레데릭 쉐이블린 밀러,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선교사입니다. 1892년 조선에 들어온 민로아 선교사는 경신학교의 전신인 예수교학당의 교장을 맡아 학생들을 가르쳤고 종로에 연동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후 청주로 사역지를 옮긴 그는 충북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교육에 힘쓰며 충북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사할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1905년에 발행된 장로교 찬송가 찬형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제목은 주는 풍성함이었고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누구신고 하니. 네, 100여 년 전 조선교회가 예수님을 묻고 고백하던 말투가 고스란히 남아있어 더 흥미롭게 다가옵니다. 이 찬송은 외국 찬송의 번역말이 아니라 민로아 선교사가 직접 우리말로 지은 한국어 창작 찬송입니다. 민로아 선교사는 우리말에 어울리는 찬송을 만들기 위해 한국의 시와 노래를 직접 연구했는데요. 그는 한국의 노래가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고 서로 짝을 이루는 말을 나란히 놓아 뜻과 리듬을 살린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도 잘 나타납니다.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서로 짝을 이루며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어려운 신앙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눈물 흘리고 가난하며 낮아지고 붙잡힌 사람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의 선율을 만든 사람은 사회계약론으로

잘 알려진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입니다. 루소가 음악을 연구하고 오페라까지 직접 작곡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선율은 루소가 1752년에 발표한 단막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에 나오는 기악곡으로 훗날 찬송 곡조로 편곡되었는데 루소의 꿈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선율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주먹 쥐고 손을 펴서 손뼉 치고 주먹 쥐고 이 동요로도 친숙합니다. 어린 시절 손동작을 따라 부르던 동요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같은 선율이라는 사실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러나 정작 루소가 활동하던 18세기 프랑스의 궁전과 오페라 무대에서는 화려한 장식과 복잡한 화성을 갖춘 바로크 음악, 높은 성악기교를 요구하는 그런 음악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소는 화려한 기교보다 사람의 말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쉽고 분명한 선율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루소의 차분하고 소박한 선율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또렷하게 들려주고 이어지는 가사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게 합니다. 비록 루소가 신앙 고백을 위해 만든 선율은 아니었지만 프랑스 오페라에서 시작된 이 곡조는 시대와 국경을 넘어 조선에 도착했고 민로와 선교사의 우리말 가사와 만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묻고 고백하는 한국교회의 오랜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00여 년 전 예수 누구신고 하니로 시작된 질문은 우리에게도 같은 물음을 건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오늘 이 찬송을 필사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도 조용히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까? 한 글자 한 글자 써내려가는 동안 그 질문이 마음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이 위에 적힌 글보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더 선명하게 써내려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노래 31일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 지금까지 찬송 큐레이터 정자영 교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과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오늘 사랑했더라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한 말씀 호세아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 전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생생한 생방송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말씀의 보화. 말씀의 보화.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첨단 중앙로에 위치한 소망의 언덕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5절 3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손바닥 위에 물음표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5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치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되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난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 한 사람이 천막에서 나와요. 그런데 밤새 이슬이 내렸다가 마른 자리에 작고 흰 것이 서리처럼 지천에 깔려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자, 허리를 굽혀서 하나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습니다. 가벼워요. 입김을 보면 마치 날아갈 것 같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이걸 보고 했던 첫 마디가 뭘까요?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엇일까? 라고 하는 물음표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손바닥 위에 물음표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 그대로 그 음식의 이름이 됩니다. 히브리 말로 만후라고 하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뭐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물음표가 그대로 이름이 된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요, 세 번이나 이름이 바뀝니다. 자, 과연 이 음식의 정체가 뭘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만나라고 부르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단한 번도 빠짐없이 차려주신 은혜의 아침 밥상이었습니다. 이 만나를 처음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심지도 않았어요. 물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눈만 뜨면 밥상이 배달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기뻤을까요? 아마 절로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자,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그 사람은 매일 아침 이제 그걸 거둡니다. 이제 제법 요령도 생겼어요. 여러 방법으로 요리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이제 더 이상 이것을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야, 우리 만나 거두러 가자. 이렇게 말을 해요. 첫 번째 이름이 그냥 물음표였다면 이제 두 번째 이름이 생긴 겁니다. 이게 뭐지라고 하는 뜻의 만나가 그냥 명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건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 만나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처음엔 감사함으로 봤던 손이 어느 순간 팔짱을 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요, 모르는 것 앞에서는 조심스러워합니다. 심지어 예의도 갖춰요. 그런데 다 안다고 여기는 순간부터는요, 팔짱을 낍니다. 조심하지 않아요. 만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나의 맛을 알고 굽는 법을 알고 결정적으로 내일 아침에도 또 내릴 걸 아니까 이제는 굳이 하늘을 올려다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어떡합니까? 내일도 우리 도와주실 거죠? 은혜를 주실 거죠? 간절한 마음이 없어져요. 다른 말로 뭐 아쉬울 이유가 없어졌다고 할까요? 감사할 이유가 점점 희미해지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호의가 반복되면 그게 뭔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안다고 익숙해지면 사람은요, 그게 당연한 건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감사는 없어져요. 처음엔 은혜였던 만나가 당연한 만나가 된 겁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 있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금액을 피실험자에게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근데 실험자가 처음에 당황해요. 아니, 이걸 제가 왜 받습니까? 이걸 받아도 되는 겁니까? 멋쩍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계속 반복되면 나중에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냥 우편함에 넣어두고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피실험자에게 금액을 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그 피실험자들이 화를 냈다는 거잖아요. 아니, 왜 도대체 주지 않습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못한 것처럼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요,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함정입니다. 지금 그 함정에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들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 이름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세월이 흐릅니다. 이제 광야 40년이 다 되어가요. 처음 만나를 두 손에 받았던 그 사람은 이제 어느새 늙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의 입에서 결국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이름을 얻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 자, 만나의 세 번째 이름은요, 이 하찮은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크로켈이에요. 보세요. 40년 동안요, 만나는 그대로였어요. 만나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성분도 맛도 영양도 심지어는 내리는 시간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어요? 그것을 부르는 이름이 세 번이나 바뀝니다. 세 번이나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거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은요, 이 만나의 이름을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이름을 짓고 누가 바꾼 겁니까? 다 사람이 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지만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이냐 물음표로 시작했던 이름이 두 번째는 명사가 됩니다. 만나죠. 그러나 이 만나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 하찮은 것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그런데 이 하찮은 것이라는 말의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 뿌리에는요, 가볍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부분이 참 묘합니다. 만나는 실제로 가벼웠거든요. 서리처럼 얇고 작아서 손에 올려도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무게를 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울 중에 가장 부정확한 저울이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손입니다. 손바닥이에요. 왜냐하면 손바닥은요, 오직 하나만 재거든요. 내 입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내가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내 기호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것만 재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면 한없이 무게감을 느끼고 좋아하지 않는 거면 한없이 가볍게 느끼는 게 바로 손바닥 저울입니다. 그러나 만나라고 하는 이 은혜를 제대로 된 저울에 올렸다면 저울의 반대편에는 과연 뭐가 올라갈까요? 여러분, 뭐가 올라갈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이 제일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을 40년이라는 그 무거운 세월을 버틸 수 있는 것은 만나라고 하는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음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또 뭐가 올라올까요? 그들이 40년 동안 한두 명이 아니에요. 무려 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이 만나가 먹여 살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 이 저울의 무게는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무게감이 더 올라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것, 여러분, 그 광야에 밭도 없어요. 음식을 저장할 만한 창고도 없어요. 그런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아침을 직접 차려주신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함없는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거룩한 무게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손으로 재면 깃털이지만 은혜의 저울에 달면 최소 그 무게가 40년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여러분, 무거워요? 가벼워요? 무겁

성경에는요, 무겁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특별히 구별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연말에 연예인들이 시상식장에서 이런 말을 할때 있잖아요. 먼저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때 그 영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요, 그분이 하신 완전하신 일에 대해 우리가 마땅한 무게를 얹어드린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 만나를 두고 하찮다라고 했던 그 한마디는 단순한 반찬투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의 무게를 오히려 자기들의 손으로 덜어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세요? 우리가 방금 하찮은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얘기했던 것이 5절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나오는 6절에서 하나님은요, 만나를 하찮다고 한 그들에게 불뱀들을 보내서 심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덜어내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배는, 아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마땅한 무게를 얹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언행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행동은, 여러분의 관계는, 여러분의 직장 안에서의 삶은 과연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따라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처음 이 교회에 등록하신 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처음 여러분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났었던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습니까? 모두 이런 반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마치 만나를 처음 들었던 그 사람들의 물음표처럼,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런데 몇 년이 지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요즘 우리 교회 왜 이래? 감탄이 익숙함이 되고 그 익숙함이 불평이 되는 겁니다. 기도응답도 그래요. 처음엔 저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셨어요. 막 꺼이꺼이 울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엔 그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일상이 됩니다. 그리고 더 지나면 내가 마치 마땅히 하나님께 받을 걸 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요, 우린 항상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때마다 매번 그 위에 똑같은 새 이름을 차례로 붙여갑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음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나중엔 그냥 그거로 익숙해지고요. 마지막엔 겨우 이것으로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요. 당연하게 여겨진 그 다음이에요. 만나가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만나를 대하는 태도가 가벼워졌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을 먹은 것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기억하거늘. 자, 애굽에서 먹던 것들을 이제 줄줄이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스라엘에게 그런 달달한 추억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건 착각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의 위치는, 그들의 포지션은 뭐였습니까?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을 괴롭히는 채찍과 속박과 핍박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갓난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애굽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함정이에요. 그 모든 눈물은 기억에서 다 지웠는데 오직 값없이 먹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만 기억하는 겁니다.

자, 보이십니까? 당연함이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우리의 기억을 조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는 실제보다 더 가볍게 깎아내리고요. 오히려 힘들었던 노예살이는 실제보다 더 달콤하게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손에 쥔 하늘의 떡그 만나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하찮은 것이라 하고 그들이 그렇게 괴롭혔던 두꺼운 종살이는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유혹하지 않아요. 이미 지나온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살짝 미화해서 다시 우리에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깨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그 실력,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것을 가리켜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깨어 있는 그 실력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광야라면 하나님의 은혜는 만나와 같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내 마음을 울리고 눈물 나게 하지? 여러분, 처음 그런 은혜를 주셨던 그분은요, 지금도 변함없어요. 지금도 그대로이십니다. 그 은혜와 사랑, 그 헌신은 광야의 만나처럼 변함이 없어요. 오히려 정확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은혜가 요즘 따라 예전 같이 않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마 우리의 손이 변했다는 증거일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저울로 받드는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빈손을 펴서 하늘을 향해 주여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묻는 그 감격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신 그 신실하신 손을 오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이게 무엇입니까? 물으며 눈물로 받았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익숙해지자 어느새 우리 손은 활짝 펴는 손에서 팔짱을 기우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감사가 당연함이 되고 끝내 주님의 선물을 겨우 이것으로 가볍게 여긴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를 주님의 저울에 달면 40년의 신실하심이 실려 있는데 우리는 그 무게를 보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의 무게를 우리 손으로 덜어내며 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발치에 내려와 있는 밥한 끼, 곁에 있는 얼굴, 하루치의 숨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만나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좋았지 하는 소리로 우리를 뒤로 끌어당기는 그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긴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가볍게 여김 받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그 손을 활짝 펴서 못 박히심으로 가볍고 교만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묵직한 무게를 얻었습니다. 그 사랑을 오늘 다시 붙잡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를 저울에 다는 손을 내려놓겠습니다. 그 은혜를 두 손으로 받드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빈손을 펴 하늘을 향해 주여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시 묻는 그첫 아침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몸을 떼어주신 생명의 떡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말씀의 보화.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106번 길 65-14에 위치한 소망연독교회 강성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478-9623, 010-7478-962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동족을 살인하고 도망친 모세는 장인 이드로 밑에서 양치기로 일을 했습니다. 무려 40년, 14,000일 동안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무려 13년 동안의 어려움 끝에 그 다음에야 부름을 받습니다. 40년이나 13년이나 정말 긴 시간인데요. 나라면 이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셨을까? 문득 궁금해질 때가 있습니다.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은 기다림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오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다. 기다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로 가는 과정이다.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의 끝이 언제일지 무엇일지 지금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는 소망 없는 자처럼 기다리지 않습니다. 마치 놀이기구 줄을 서 있는 아이처럼 간절한 기대와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기다리죠. 오늘도 소망의 기도는 이렇게 간절한 기대와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미랄두레학교 교목으로 섬기시는 안점수 목사님께서 기도의 시간 동행해 주십니다. 찬양 한 곡 듣고 바로 모시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두레학교 교목으로 섬기시는 안점수 목사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 동행해 주십니다. 목사님, 오늘 이 시간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또 첫 기도로 열어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삽니다. 무더위 가운데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함에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광주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소망의 가족을 함께 안고 지역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가슴에 안고 중보할 수 있는 소망의 기도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이 시간 함께 기도를 나누고 함께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현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함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이 소망의 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0: 아멘.
1: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7373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어머님이 병원에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 진단을 받았습니다. 노약자 인공관절 수술을 안전하게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예비하신 의료진과 치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수술을 앞두고 많이 긴장해 계실 텐데 목사님, 우리 7373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373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0: 아멘.
1: 어머니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0: 아멘.
1: 연로하신 어머니, 인공 관절 수술 진단을 받고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수술 잘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관절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인생이 더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수술하시는 의사선생님과 간호사님들, 모든 의료진들을 주의 성령이 사용해 주옵소서.
0: 아멘.
1: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우리 7373번님의 어머님의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현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번 기회에 온 가족이 더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믿음의 가정 되게 도와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우리 주님의 손길로 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저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7775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딸이 웹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5년째 준비 중인데 아직 취업을 못했습니다. 딸의 진로를 열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어요. 아, 이 따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님 마음도 이제 덩달아서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우리 7775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77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결혼을 하고 귀한 딸을 받아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딸이 어느덧 이제 성년이 되었습니다.

0: 있습니다. 웹 개발자의 꿈을 가지고 준비 중입니다. 주님. 벌써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하나님, 이 딸에게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진로를 열어 주옵소서.
1: 아멘.
0: 취업에서 꿈꾸는 웹 개발자로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딸의 앞날이 되도록 주님 도

0: 딸을 향한 그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5년째 준비 중이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꼭 그곳에서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그 분야에서 쓰임받도록 길을 열어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꼭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곳에 심으셔서 영광 받으실 줄을 찬양합니다.
1: 아멘.
0: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역사에 주옵소서.
1: 아멘.
0: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0: 그렇죠.
1: 네, 우리 7775님께서 따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으로 남겨주셨는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워 방송 선교 헌금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이 상황을 풀어주셔서 다시 온맘 다해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참 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면 목사님 정말 사방이 막힌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 익명의 성도님께서도 그런 마음이실 것 같은데 아, 목사님 위로의 기도를 또 해주시죠.
0: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계신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의 안타까운 기도 제목입니다.
1: 주님,
0: 아니 어쩌면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너무 힘든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1: 주님.
0: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열심히 땀 흘릴 때 물질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셔서 그 물질로 선한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익명의 성도님 방송 선교도 하나님 방송 선교사로서도 지금까지 쓰임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1: 아멘.
0: 너무 어려워서 그 헌금을 감액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사업이 또 직장에서 경제적으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서 더 크게 쓰임받고 주 영광 드러내도록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익명의 성도님의 지금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로 평안,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는 하셨던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물질의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다른 것보다도 이 경제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할 때 좀 더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싶다 하시는 그 마음이 느껴졌던 기도 제목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그렇습니다. 네,
1: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이 시간 소망의 기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주 광산구 수원동에 위치한 미랄 두레학교 교목으로 섬기시는 안점수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품고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신데요.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찬양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수안동에 위치한 미랄두레학교 교목으로 섬기시는 안점수 목사님께서 기도의 시간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실 수 있고요. 카톡과 극동방송 앱으로도 기도 제목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0813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17년 전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드신 상황입니다. 믿음도 건강도 천국 소망도 선물로 받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육체적인 어려움도 있으신 상황이고 또 혼자 계시다 보니 많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우리 0813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0813번님 믿음 주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아멘.
1: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님.
1: 73세 아버지, 17년 전 일찍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이 아픕니다.
0: 주님.
1: 이제 연세가 들어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 교회 출석도 일상생활도 힘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0: 주님.
1: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 안에 성령 역사하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육체의 건강을 주셔서 사는 날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남은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0: 아멘.
1: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0813번님의 기도가 있고 믿음의 지체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0: 주님.
1: 소망의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0: 주님.
1: 우리 0813번님의 73세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천국 소망의 은총 허락하셔서 남은 인생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예수님.

0: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익명의 성도님께서 남겨주신 기도 제목인데요. 아, 현재 사업장에서 27년 1월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는데 잘 연장돼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이 재계약을 해서 계속 이제 근무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신 것 같아요. 기도가 정말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익명의 성도님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시죠.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익명의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1: 주님.
0: 좋은 사업을 주시고 또 좋은 곳에서 일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장이 내년 1월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잘 진행되어 연장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사업장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재계약이 진행될 뿐만 아니라 현재 경영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하나님 번성하여 주 영광 드러내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뜻이 함께 하셔서 길을 열어주실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고 환경도 열어서 막힘이 없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익명의 성도님 그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들으셔서 현재 사업장이 재계약을 연장에 갈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을 통해서 주 영광 드러내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함께 하실 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네, 우리는 한치 앞의 길도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 만나보겠습니다. 7095님께서 남겨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요즘 극동방송을 멀리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세상의 물질과 욕구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제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기도 제목을 보는데 저의 기도 제목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때때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걸 알긴 아는데 세상의 것들에 자꾸 곁눈질 하게 될 때가 생기잖아요, 목사님.
0: 네, 그렇죠.
1: 네, 그런데 그 나의 상태를 정확히 알게 되는 것, 깨닫게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알고 계시니까 저는 소망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목사님.
0: 아멘.
1: 네, 우리 7095님을 위해서 그리고 아마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시간 그분들을 위해서 7095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0: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09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주를 더 가까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세상 끝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1: 주님.
0: 물질과 세상 욕망에 흔들려서 하나님 극동방송을 점점 멀리하고 세상에 같이 치해 있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기까지 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우리 7095번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그 마음이 성령이 이끌려서 거룩한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 세상 것들이 물러나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함께할 때 성령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도와주시고 극동방송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더 좋은 믿음으로 주 영광 드러내는 7095번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주님과 가까이 하면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역사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아멘. 우리의 걸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우리 7095님의 기도 함께 하면서 또 기도하게 됐습니다. 목사님 오늘 쉬는 날.

0: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각지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고 또 어디 또 떠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도록 마무리로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체 공휴일 쉬는 날이지만 여전히 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0: 주님.
1: 그 현장에서 성령님이 도우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할 때 삶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함께 주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휴가 중인 지체들이 있다면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0: 주님.
1: 그 휴가 가운데서도 임마누엘의 은혜로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휴가가 재충전이 되고 삶의 활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무엇보다도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0: 아멘.
1: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소망의 가족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할 때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0: 아멘.
1: 무엇보다도 소망의 가족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0: 주님.
1: 가정에 그리스도로 인한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망의 가족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신 주를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0: 아멘. 아멘. 네, 소망의 기도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목사님, 우리 방송 가족분들께 인사해 주시죠.
1: 즐거운 공휴일 또 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도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9-1000번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찬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매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이번 주 토요일, 이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1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자유와 평화를 얻은 은혜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상상하지도 못했던 날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강북도 또한 상상도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보는 한국 역사에서 주님이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는데 독립도 도적같이 왔다. 그러니 해방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나의 낮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로 강북은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일제의 탄압과 강압정치, 대동화 전선을 이루어가기 위해 얼마나 많이 이리저리 끌려 다녔습니까? 북간도로 중앙아시아로, 관동으로 필리핀, 태극으로 온갖 축노동 현장으로 끌려 다녔습니다. 또한 한창 꿈 많은 소녀들이 위안부로 14세, 15세, 심지어는 13세에 끌려갔습니다. 성노예로 그들에게 짓밟혔습니다. 얼마 전 귀하이라는 영화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롯데 시네마를 전체 한 곳을 렌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육자들과 정치인들과 목회자들을 불러 시사회를 했습니다. 귀하이라는 영화를 보고 많은 이들이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교육부에 높은 자리에 있었던 분께서 이렇게 제게 고백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끌려갈까 봐서 14세에 결혼하여 저를 낳았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오늘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만약 그때 저희 어머니도 끌려갔다면 저들처럼 성노예가 됐을 텐데 저는 그 영화를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듯 한국의 젊은 여인, 조선의 여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끌려갔습니다. 나약하고 힘없다는 이유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많은 이들 중에 위안부는 그들 스스로 성종사자고 돈을 받기 위해 차원에서 갔다고 했습니다. 13세, 14세 어린 소녀들이 무엇을 알아 차원하여 성노예가 되겠습니까? 돈 벌러가 누가 몸 팔러 갔겠습니까? 머나먼 땅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것을 진정한 해방으로 새로 잡아야 될 때가 왔습니다. 또한 안익태 선생님은 애국가를 작곡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3년 3월 1일 운동 때 우리나라에도 작사 미상의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붙여진 작곡이 스코틀랜드의 민요였습니다. 이벌의 노래였습니다. 매우 슬픈 노래였습니다. 그러자 이 노래를 듣고 안익태 선생님은 1938년 6월 더블린에서, 1938년 6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공연하고 또 수정하여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아름다운 애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개인이나 국가나 그리고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습니다. 우리는 81년의 강복이지만 81년이 지났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애국가를 조용히 함께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군생활할 때도 애국가 나오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웅장해졌습니다. 월남전의 전쟁을 2년간 전쟁했던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힘들고 젖히는 순간 애국가가 울려 퍼지면 다시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났다는 말을 항상 해주었습니다. 국가가 있어야지,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고 백성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현재 개신교인과 카톨릭인이 25%입니다. 많이 줄였다고 말하지만 이 민족의 4분의 1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족이 하나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미국의 힘에, 중국의 힘에, 러시아의 힘이 아니라 우리 민족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합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야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완전한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뜸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인민족이 회복됨이 언제입니까? 어느 때입니까? 주님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와 함께하는 너의 알파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면 그날이 진정한 회복의 날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에 붙들린 우리가 온 세상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구원의 확신성을 전달할 때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다 주 앞에 돌아오고 모든 민족에게 생명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했던 기억을 우리는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처럼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진정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민족이 진정 하나 되고 이 민족이 온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민족이 되도록 다시 이 민족의 부흥을 위하여 통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부흥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 다시 부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부흥과 부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목숨을 걸어 기도했던 우리 선조들처럼, 일제에 목숨을 바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것처럼, 공산당의 핍박과 총칼에도 목숨을 걸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됩니다. 과연 나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가? 내 욕심과 욕망에 붙들린 사람인가? 내가 주인인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바람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주께서 가라면 가고 주께서 머물라면 머무는 것입니다. 주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라 하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은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우리는 너무나 윈스턴 처칠경은 철저한 한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모여 2차 대전에 참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말하고 있을 때에 주상은 머리를 숙이고 눈 감고 있었습니다. 그때 국회의장이 윈스턴 처칠을 향하여, 수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위급한 상황에 당신은 눈을 감고 있습니까? 그러자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벌떡 일어나 폭력 같은 호련

0: 놓쳤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심의를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전쟁에 참여할 것인지 어쩔 것인지 기드온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모세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까? 바울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모든 나라의 연합과 분쟁과 해결의 능력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렇게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고 연합국은 승리하게 되어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루게 됐습니다. 8.15 독립은 거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 정신적으로 붙들려 있는 세상의 물질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마귀에 붙들려 있는 사람, 귀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 자기 욕망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 앞에 돌아오게,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전달하고 나누는 때 앞장서는 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 의한 은혜 안에 거하는 기이한 성도들 위해 주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 내 너를 위하여. 오늘은 광주남구 효 1호에 위치한 월광더 센트교회 정문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7355-7701번, 010-7355-7701번 월광더 센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찬송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업 CDG 광주 금남로점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라와 민족을 위한 정오의 기도. 광주 은평교회 김범택 목사님께서 기도하십니다.
1: 구속을 이루신 주께서 승천하시며 남기신 두 가지 명령이 대한민국 교회와 광주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가까운 자에게 전도를 통해서 구원의 숫자를 채우며 보내주신 성령님의 권세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역에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광주의 복음화를 위해 세우신 1600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반석 되신 주님, 전도와 선교를 위해 광주 극동방송과 그리고 극동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24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함께 부르짖는 기도, 만 힘을 모아서

주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의 영광을 받으시고 극동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큰 믿음을 선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전파 선교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물질로 섬기게 하셔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님과 그리고 교회로 예배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며 좋은 것을 준비하신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새 힘을 전하는 묵상 편지. 오늘 플러스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동족들에게 무리한 세금을 거두어들이며 멸시와 손가락질을 받던 세관원이었습니다. 오직 세상의 물질과 자신의 안위만을 구하며 살았던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구약성경의 모든 위대한 약속과 예언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없는 근심과 걱정의 늪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명확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은 우리 영혼을 무겁게 짓눌러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놀라운 진리를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가오지 않은 내일 일과 무엇을 먹고 입을지에 대해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결핍에만 초점을 맞추면 한없이 불안하고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오직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로 옮길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와 넉넉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가 당장 눈앞의 문제나 내일의 두려움 앞에서 아무 염려 없이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 빠지려는 그 인간적인 본성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작은 신음과 필요까지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신다고 거듭거듭 우리를 격려하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플러스의 은혜로 다가오시며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광주 북구 용도동에 위치한 건국신한교회 김영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6국에 0691번, 062-576-0691번 건국신한교회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한 바이블 힘.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So take
1: my hand. 사실은 옛날에는 제가 능력 있는 사모 좀 이렇게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즉각 이루어지고 그게 저는 아주 일 멋지게 하고 귀한 사역인 줄 알았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고 저를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맺었으면 좋겠다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제 지금 마지막 바람입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서혜영 사모님과 극동방송의 이야기, 한 성도님의 간증을 먼저 들려드립니다.
1: 두 달 전쯤인가 저희 교회 당뇨병 합병증으로 늘 고생하시고요. 또 이제 피관지 천식이 심하셔가지고 늘 폐렴으로 이렇게 늘 응급실에 가시고 이렇게 힘들게 지내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좀 이렇게 폐지를 키우면서 생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자녀들도 딸들이는 멀리 떨어져 있고
2: 서울에 사는 두 딸과 떨어져 재활용품을 수집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계신 여 집사님. 이 집사님께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1: 근데 그분이 이제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심정지가 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폐 쪽에 너무 이제 물이 많이 차서 염증 이것도 다 빼야 되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대학병원에서 이거 안 된다 준비해라 이랬는데 서울에서 딸이 내려온 거예요. 딸이 내려왔는데 제가 어떡하지 하다가 그러면 이 집사님이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분이 정말 없는 가운데서도 극동방송 성경금을 매일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극동방송을 지금 빨리 귀에다가 좀 듣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딸이 핸드폰으로 앱을 깔아서 방송을 듣게 했어요.
2: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0: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치죠. 극동방송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실까요?
1: 아니, 안 믿는 분이에요. 제가 애플을 가르쳐줬어요. 그때 보좌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저는 바깥에 있고, 근데 그 조금 있다가 엄마가 깨어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놀래고,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엄마가 극동방송 듣는 가운데 그분이 다시 한번 새 생명을 얻었고 심정지가 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호흡이 돌기 시작했다는 놀라운 기적의 소식을 듣고, 그때 저희들이 소망의 기도에도 그 기도 제목을 내놓았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우리 엄마 살았다고.
0: 서혜영 사모님을 비롯한 교회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애청자들의 중보, 그리고 이 여 집사님의 믿음이 있으셨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1: 그러면서 물론 그 집사님도 아직 따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그 두 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려고 엄마가 늘 기도하셨거든요. 혼자 이쪽에 사시면서 딸을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멋지게 이루시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딸을 통해서 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그 딸이 그 모습을 직접 보니까 얘가 마음이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사모님 저도 믿어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영접기도 시키고 지금 서울에 가 있거든요. 딸이 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출석하는데 지금 이제 이 예배가 비대면 예배라서 힘들지만 단독 소식도 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0: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전파선교사로 동역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잠깐 쉬고 계시던 전파선교사님들은 다시 전파선교사의 은혜로운 짐을 져주시지 않겠습니까?

0: 저희 교회도 처음에는 30평 조립식으로 이렇게 지어진 건물인데 태풍을 몇 번 맞으면서 피도 새고 지붕도 뭐 들썩거렸다가 나중에 예배 드릴 때는 물동이는 다 받쳐놓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형편에 처해 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제주도 국정방송에서 송신소 안테나 노후 모금 방송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정말 없을 때 한 20명 성도님들 나이 드신 할머니들 모시고 있을 때 아 참 우리가 하면 어떨까 너무 하고 싶었는데 아 고맙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하고 나서 바로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 성전을 재건축하는데 지금은 지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나무로 지은 예쁜 교회가 저희 산상교회입니다.
1: 산상교회 서혜영 사모님의 음성에서 정말 하늘의 기쁨이 느껴집니다. 사모님께서 방송가족 여러분에게 극동방송과 동역하자는 권면의 말씀 전합니다.
0: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극동방송과 끝까지 동역하시고요. 또 내가 가져서 모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있을 때에 주시는 그 감동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동이 오는 순간은 결코 이거는 내 축복이구나 내 것이구나 이러고 저는 꼭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1: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 전파 선교사님의 그 소중한 음성으로 함께 만들고 있는 복소리 오늘은 진해 산상교회 서혜영 사모님의 음성을 들려드렸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0: 공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사랑하는 방송가족분들, 오늘 복소리 들으시면서 나도 복음을 전하는 소리의 주인공이 돼야지, 전파 선교사로 함께 헌신해야지 생각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의 1000번입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수신인 번호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적어 보내주시면 계신 곳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8월 17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지난 15일 광복절의 대체 휴무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집에서 태극기는 다들 잘 다셨을까요? 저희도 8월 15일에 자정이 되자마자 집에서 만세 삼창을 했는데 이 광복이라는 말이 만세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빛을 다시 찾았다라는 뜻으로 함께하고 있죠. 81년 전 우리 민족은 오랜 일제강점기를 지나서 마침내 빼앗겼던 나라와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81년 전이면 분단 이전의 시점이죠.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광복절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다소 다른 이름으로 칭하고 있죠.

지금은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름과 모습으로 이날을 기억하고 있지만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기쁨을 맞았던 사람들은 남한도 북한도 아닌 한민족이었죠. 81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빛을 기다리고 있죠. 북녘 땅의 자유와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남과 북이 다시 하나 되어 함께 만세를 외칠 수 있는 주님을 그렇게 힘껏 찬양할 수 있는 날인데요. 어두운 북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한 빛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날이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그리고 소망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나눠주세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다시 임하기를 환히 비추이기를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이 북녘 땅 가운데 빛의 한 줄기로 임할 줄을 믿으면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 해피데이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찰나에서 백두까지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 가운데 찰나에서 백두까지의 그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리우는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도 기도의 한 줄과 소망의 한 줄로 받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느제처럼 여러분이 어디서 방송을 무엇 하며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세요.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쉬는 날이라 서울 양천구에서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은혜의 담비가 한국 땅, 남한 땅, 북한 땅에 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한 줄도 보내주셨어요. 아멘. 은혜의 담비가 부흥의 그 뜨거운 바람에 성령의 바람이 남과 북 가운데 임하기를, 복음 통일의 그날이 그렇게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북한 땅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도 함께 해주셨고요. 경기도 양주에서도 OEP데이 출석합니다. 하셨고, 북한의 자유가 찾아오길 기도드려요. 라고 6490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도 남겨주신, 와, 뒷번호가 1234시네요. 80여 년 전에 한반도 땅의 같은 역사를, 광복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지만 북녘 땅의 정말 참 광복이, 진짜 빛이 비추이고 진짜 진리가 비추이는, 그 진짜 복음이 비추이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월요일부터 만나보는 OEP데이에서는 그런 기도의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받아보고 있는데, 출석 인사 나눠주신 분들 가운데 또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우물정 1069번, 오늘 대체 공휴일 여러분 무얼 하며 또 계실지 모르겠어요. 휴식을 취하면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힘써 일하시면서 듣고 계신 여러분, 기도의 한 줄로 잠깐이라도 함께 해주세요. 신청 찬송 또 축하 사연 계속해서 기다리면서요. 그리고 출석 인사도, 그리고 찬양 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정답까지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만나보는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 오늘의 통일 배우기.

8월 15일 지난 토요일 광복절을 맞아서 만세 삼창하신 분 계실까요? 태극기를 휘날리신 분 계실까요? 오늘이 또 대체공휴일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도 광복의 기쁨을 감사의 그 제목들을 올려드리는 어떤 시간 보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우리에게는 나라를 되찾은 뜻깊은 날이자 태극기를 달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도 80여 년 전 한민족이었던 그날이기 때문에 이 광복절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이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일까요? 오늘은 OX로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 함께 해볼게요. 8월 15일이 북한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일단 이름은 다르죠. 이름이 인

는 날이에요.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해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을 기념하기는 하는데 물론 그곳에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체제를 가진 곳이라서 이 날을 기념하는 의미가 조금은 달라요. 이 또한 참 광복이 임해서 깨어져야 할 부분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북한 땅, 북한 땅에 대해서 하나하나 더 알아가 보는 시간. 어떤 곳인지 더 알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북한에서는 8월 15일 광복절을 우리나라처럼 쉬는 공휴일로 여기고 있을까요?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로그인하시고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 같은 날을 기념하면서도 서로 다른 시간을 다른 80여 년을 살아온 남과 북이죠. 언젠가는 남과 북이 분단의 장벽 그 너머에서 서로 이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함께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날을 기념하는 날이 얼른 오기를 소망하면서 그 소망과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O 아니면 X를 보내주세요.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라모십이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 문제가 북한에서도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는 중에 이날을 빨간 날 쉬는 날로 함께하고 있을지가 문제였어요.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만나보는 OX 퀴즈였죠.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기다렸는데 정답은 5 공휴일입니다. 다르게 기념하는 날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여기지만 북한에서는 6월 1일을 그리고 명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똑같이 여기지만 저희는 앞뒤로 하루씩 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이틀을 쉬거나 하루를 쉬거나 이렇게 또 매년마다 달라진다고도 해요. 이런 다른 풍경 가운데 8월 15일 이날만큼은 같은 빨간 날이더라고요. 하지만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쉬고 있잖아요. 오늘 공휴일로 쉬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대체 공휴일 제도는 없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8월 15일을 우리의 광복절인 이날을 조국 해방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중앙과 지방에서 행사나 공연들이 열리기도 한다죠. 하지만 이날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에는 적잖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광복의 의미를 함께 기억하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앞서 말한 것처럼 우상 숭배의 이 모든 역사를 사용하려는 것 같아요. 김일성의 항일투쟁을 중심으로 해방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죠. 이 또한 우리의 기도로 바로잡히고 바로 깨어져야 할 참 광복이 임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으면서도 한민족이 함께 맞았던 1945년의 해방이었지만 이 기쁨을 오래 누리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분단의 역사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속히 그 분단의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한반도 땅의 복음으로 인한 참 광복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세요.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겠죠. 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한다는 줄을 믿으면서 오늘의 오해피데이 통일 배우기 첫 번째 문제에 맞춰주신 분들 오늘 대부분 맞춰주셨어요.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지 않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오답률이 꽤나 높아졌는데 이 문제만큼은 많이들 맞춰주셨네요. 제가 문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면서 방송 마치고 나서 오늘 선물 당첨자분들께 우물정 1069번으로 링크가 있는 답장을 보내드릴게요. 맞추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쉬움을 뒤로하고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광복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이 아니었죠.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기 전까지는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수많은 독립운동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1919년의 3.1운동이죠. 3월 1일 당일에는 서울뿐만이 아니라 평양과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을 포함해서 7개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됐다고 해요. 독립기념관에 있는 자료에 따르면 이 7개 도시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앞에 숭덕학교 교정에서 장로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선언식을 열었고요. 이때 사람들이 합류하면서 평양 시내에도 만세운동이 크게 번졌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된 대표적인 도시 7곳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에서 북한 지역은, 현재 북한 쪽의 지역은 몇 군데일까요? 저도 처음에 북한에 이 정도나 있었다고? 를 듣고 저는 놀라기는 했는데, 보기로 가는 게 쉽겠죠? 1번 2곳, 2번 4곳, 3번 6곳.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된 대표적인 7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자료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 가운데 북한 지역에 현재 있는 곳은 몇 곳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한반도 땅의 대붕운동도 원산에서 이렇게 평양에서 100여 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정말 주님 안에서의 뜨거운 외침들이 북녘 땅에서, 물론 지금은 억압받는 상황 중에서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곳마저도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의 메들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연합 찬송 라이브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정답을 기다리면서 선물 소개 만나보실 텐데요. 다시 한번 문제 내드릴게요. 1919년 3.1 운동 때 서울뿐만이 아니라 평양과 진남포, 안주, 기타 등등 7개의 도시에서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가 당일에 전개됐습니다. 근데 이곳 가운데 서울을 포함한 7개 도시 가운데 지금 북한 지역에 있는 곳은 몇 곳일까요? 두 곳일까요? 네 곳일까요? 여섯 곳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남과북의 하나됨과 복음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OA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게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부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이렇게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로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문제, 1919년 3월 1일 당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됐다는 대표적으로 알려진 7개 도시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있는 지역은 몇 군데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평양에서도 장대현 교회 앞에서 그렇게 선언을 하고 같이 만세운동을 펼쳤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미 북녘 땅을 중심으로, 지금 북한 그 지역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촘촘하게 형성되어 있었던, 부흥의 불길이 막 일어났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를 중심으로도 민족운동의 기반이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아요. 7곳 중에 지금 북한 땅에 있는 그 지역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리면서 찬양 올려드릴게요. 찬양사역자 송정미님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그리고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찬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통일 외우기 두 번째 문제 정답은 여섯 군데입니다. 1919년 3월 1일에 독립선언과 만세운동이 전개됐던 대표적인 7개 도시 서울, 평양, 진남포, 안주, 의주, 선천, 원산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있는 지역은 서울을 제외한 무려 6곳에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만 당시에는 북쪽 지역의 독립을 향한 움직임이 매우 활발했다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평양에서는 장대현 교회 앞에 숭덕학교 교정에서 장로교계 인사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독립 선언식을 열었고요. 남산현 교회 또 천도교구에서도 각각 이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평안도와 함경도 같은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했던 데는 여러 배경이 있지만 이미 교회와 기독교계 학교를 중심으로 이런 기반이 넓게 형성되어 있어서 독립운동가들의 이동과 교류가

활발했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때의 만세 운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전국 각지로 제주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네장터 만세운동도 한 달 뒤에 이어졌다고 합니다. 광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이렇게 전국 곳곳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외쳤던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외침 때문이겠죠. 이날의 외침과도 같이 남과 북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가 임하기를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말씀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의 외침을 이제는 남쪽부터 북쪽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먼저 관심을 갖고 더 구체적으로 그 기도의 산을 쌓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의 오해피데이는 이소방과 함께 또 여기서 인사드릴 텐데요. 정답 맞추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정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릴 텐데 방송 마치고 우물정 1069번으로 답장 드릴게요. 지금까지 오해피데이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사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과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0: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1: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30, 광주

0: 요즘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찬송. 오늘도 안전한 운행을 응원합니다. 버스 트럭 타이어 전문점 금호타이어 무진대로점에서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선교사님 허드슨 테일러가 한 중국인 청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부터 세례를 받고 본격적인 신자가 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야 되고 신앙 연수가 얼마나 돼야 될까요? 그러자 테일러 목사님은 청년에게 이렇게 되물었다고 하는데요. 촛불은 언제부터 빛을 발합니까? 그러자 청년은 그야 양초에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테일러 목사님은 청년의 답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게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요. 신앙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과 신앙 연륜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영국 출신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중국 선교에 일평생 생을 바치신 분인데요. 우리 신앙을 촛불에 비유해서 정말 지혜롭게 말씀해 주신 것 같지요. 우리 믿음은 오래 믿었다고 먼저 믿었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믿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요. 우리들의 믿음의 촛불이 늘 밝게 켜져 있어서 주변을 환하게 비추고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찬양과 여러분의 사연으로 함께하는데요. 전남 순천에서 이성도님 문자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맨날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보냅니다. 목소리가 은혜가 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많이 들으시고 살아가는 이야기 또 주님의 사랑받은 은혜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나 또 어플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우물정을 누르시고 1069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이어갈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상황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사방의 두려움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의 모든 시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두려움이 가득하고 막막한 현실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력하시고 더 현실적이시라는 사실을 언제나 결론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힘든 현실을 말하면서도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리 하나님 여호와는 여호와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인데 진리는 신실함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는 신실한 분이시며 내 영을 맡겼을 때 죽음을 넘어 생명까지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죽음 이후까지 믿고 맡길 정도로 하나님은 확실하시며 가장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겼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는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모방하거나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박순영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다 편 읽어드렸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용서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위에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자녀답게 사랑받은 사람처럼 기쁨으로 나눔으로 채워가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이 노래는 제가 제일 즐겨하는 찬송가 믿음이 샛빛을 우리가 하나님에서 믿음으로 맺은 언약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곡으로 마음속에 깊은 신앙의 다짐과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고 세상의 걱정과 불안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샛빛이란 가사는 내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하며 흔들릴 때마다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해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0: 어려운 길에서도 함께 하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찬송가를 통해 나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매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배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은 바라보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해 저는 믿음이 새빛을 맺고 이 세상이 어떤 한난가도 맞서긴 용기를 얻었습니다. 시편 27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희 빛이시며 구원이시니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마음을 다지고 흔들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1: 믿음의 새빛으로, 소망의 새빛으로, 사랑의 새빛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남과 북을 가득 메울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북한이 고향인 경숙 자매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함께 올려드릴까요?

시편 27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 때문에 떨겠는가. 찬양의 가사와도 같이 은혜의 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역사를 구합니다.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께서 오늘도 남과 북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면서요.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의 선곡, 그리고 그 목소리로 처음에 올려드렸던 오늘의 찬송가, 믿음의 새빛을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믿음의 새빛을 밝히는 마음으로, 소망의 새빛이 가득한 마음으로, 사랑의 새빛을 나누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남과 북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북한이 고향인 정경숙 자매의 선곡 믿음의 새빛을 찬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8월 17일 월요일, 대체 공휴일이죠. 오늘 여러분 어디 계십니까? 자, 저 지금 생방송이거든요.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어플 메시지로, 자 여러분 어디서 이 방송을 오늘 대체 휴일에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신청곡은 무엇인지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여러분 예배 드리셨어요? 오늘 휴일이어가지고 어제 예배만 그냥 패스 하신 분 없으시죠? 어제 저는 제 친구를 전도했던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오랫동안 교회 방학을 했었고요. 제가 석 달 전에 그 친구 집 근처 교회로 인도해서 제가 일부러 3주 동안 그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감사한 건 두 번째 주부터는 친구 아내도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섬기는 교회나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어제 한 달 반 만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때 같이 갔던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야, 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리고 제가 친구에게 아직 얘기는 안 했는데 친구를 처음 교회로 인도할 때요, 친구 이름으로 제가 전파 선교사 헌금도 시작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렸을 때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수련회도 갔던 친구인데 그때 그 순수했던 믿음이 그 친구에게 다시 생겨나기를, 그리고 그 가정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앞으로 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첫 곡 감사함으로 그 문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자 오늘 극동방송 새끼라 문 열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생방송입니다. 네, 오늘 광복절 대체 휴무일인데, 자 어디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아마 여기저기 이렇게 좀 돌아다니시면서 여행 나들이 예 아니면 복귀하시면서 차 안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평소처럼 듣는 것보다 다른 상황 가운데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혹시 듣고 계시면서 문자 주실 분, 서울극동방송 수신문자로 이 오후 3시가 되면은 여러분께서 전국 생방송이기 때문에 서울 수신문자로 주셔야 됩니다. 아, 이 시간에 항상 못 듣다가 오늘 휴일이기 때문에 혹시 처음으로 듣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시간대는 전국 어디서나 우리 전국 13개 지사에서 다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샵 1069 이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라디오처럼 여러분 휴대폰으로 들을 수 있고요. 회원 가입하시면 거기서도 또 무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듣고 계실지, 집에서 새 아이들과 아침부터 쭉 듣고 계신다고 4041번님 고맙습니다. 듣고 계시는군요. 인천에서 2320번님, 양평에서 9507번님 성경필사 하시면서 고추를 씻어서 건조기에 넣고 들어와가지고 세계라를 듣고 계시는군요. 8845번님 남대문에서 출첵해 주신 8236번님 한동안 들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안타까웠는데 오늘 듣게 돼가지고 너무 좋다고. 에어컨 설치 수리기사님, 이제 덜 바쁘네요. 8472번님 그렇게요. 뜨거운 여름 얼마나 바쁘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땀들 다 시원하게 해주시느라고. 오.

땀 엄청 흘리셨겠어요. 인천에서 듣고 계시는 3027번님 병원 오전 근무하고 오셨구나. 오늘 또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8270번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세종에서 교회 기도하러 가며 듣는다고. 아유 고맙습니다. 수요일 예배 기도문 쓰고 계시는군요. 4096번님도 예, 서울에서 엄마 치료받고 거창에 가는 길. 9055번님도 오셨고 전남 순천에서 대청소하고 빨래를 널면서 0198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사실 오늘 광복절 대체 휴일인데요. 광복하면 자유죠. 그리고 우리의 진짜 자유는 죄에서 구원된 자유. 오 자유, 오 자유.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부터 시작해서 오 자유까지. 우리 신청곡 8845번님의 신청곡 갑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합하여 강물 같은 주의 평화 오자유 포도나무 찬미선교단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시 14분 됐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어플 메시지로 받고 있습니다. 4420번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주 단기 선교를 가시는군요. 교회에서. 야, 재밌겠다. 재밌겠다. 예. 이 단기 선교. 같이 막 이렇게 전도도 하고 같이 단합도 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잘 다녀오시고. 4266번님 오늘 처음으로 문자 주신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몇 달 전부터 일을 하게 됐어요. 연휴라 친정엄마 모시고 함께 교회 갔다가 창원은 비가 많이 와서 어디 나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행복했어요. 기도로 늘 딸에게 큰 힘이 되는 우리 친정엄마 백권사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마의 기도 덕에 딸이 이만큼 살아요 라고 대구에 모셔다 드리고 다시 창원 가는 중에 이렇게 처음으로 문자를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어머니도 같이 지금 듣고 계시나요? 어머니 이 얘기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인천에서 1064번님도 듣고 계시고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 애청자고 방송선교도 가족별로 하고요. 문자 보내기를 못한다고 해서 지금 운동화 사러 가면서 남편 폰으로 연습해본다고요. 4715번님 문자 잘 왔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신청곡도 보내시고 자 5839번님 서울 태능 요양병원에서 문자 보내셨어요. 엄마랑 양평 한증막 가서 땀 쫙 빼고 맛난 음식 먹고 집으로 가는 중에 행복하다고. 6781번님 그렇죠. 이게 진짜 행복이죠.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 먹는 거 이거보다 더 행복이 있을까. 아 좋습니다. 자 부산에서 오늘 처음 듣게 돼서 기분 좋습니다. 경비실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우리 2628번으로 아 우리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에도요. 휴일이라 여유있게 듣는다고 시흥에서 055번님도 이렇게 오셨습니다. 자 광양 날씨 비가 많이 왔다고요. 자 극동방송 복음전파 방송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라면서 집에서 지금 잘 듣고 계시는군요. 신청곡 갑니다. 신청곡 옛날에 우리 많이 불렀던 곡인데 그날이 도적같이

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곡. 8월 15일에도 근무하고 오늘도 근무하시는 우리 아파트 경비원, 예, 우리 7192번님 과천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이 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연휴 마지막 날 각자 가정 사시는 가시는 손님 모시고 대구에서 전주 가신다는 1484번님, 또 인천에서 요양보호사 일하고 있는데 휴일여가지고 집안일과 반찬 만들며 방송 듣고 계시는 7770번님, 자, 어유, 또 전북 장수에서 서울에 올라가는 중 차에서 듣고 계시는군요. 부모님 산소 갔다 오셨어요. 5663번님 이곳저곳에서 자 열심히 이동 중에, 또 일하시는 분들 내일 일은

김해에서도 듣고 계시는군요. 오랜만에 취미생활 반찬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여유있는 하루 힐링 중에 계시는 7710번님.

자, 창원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우리 기사님이 또 극동방송을 들고 운전하시는군요. 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부 6572번이 신청곡 갑니다.

초보십의 네오니 은총 입어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같지가 않아요. 오늘 월요일이죠. 대체 휴무일입니다. 6089번님 나라사랑 축제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목요일에 여수에서 열렸고 금요일은 익산에서 열렸죠. 여수에서 열렸던 그 나라사랑 축제, 여수 사시는 이모 몇십 년을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시더니 이번 그 축제에 초대돼서 함께 참여를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교회 나가시겠다고 해서 손잡고 우셨대요. 드디어 기도에 응답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이렇게 나라사랑 축제 해년마다 보면요 이런 열매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지난 목요일 금요일 여수와 익산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통해서 이런 열매 있으면 한번 알려주세요. 내가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이 어제 교회를 나갔다, 아니면 뭐 이번 주

주일에 교회를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제 혹시 나간 분 계신가요? 교회 방학 끝내고 개학한 분 계세요? 알려주십시오. 자, 4959번님 7남매 중에서 외아들 가족 모임 갖고 지금 서울로 올라가는 중에 남편 항상 듣는 방송 오늘 함께 기쁘게 들으면서 올라가시는 중이라고. 아, 고맙습니다. 자, 목포에서 3759번님 듣고 계시고요. 목금 손녀가 수련회 갔다 왔다고 사진 보내줬는데요. 수련회가 저렇게 즐겁고 웃음이 얼굴에 가득한지 제 나이 60 넘어 알았어요. 내년이 기다려진다고 합니다. 수고하신 선생님도 감사하고 예쁜 내 손녀 화이팅. 7230번님 그러게요. 내 자녀가 손주가 수련회 가서 하나님 만나고 즐겁게 오면은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4031번님 항상 출퇴근길에 차에서 들었는데 휴일 집에서 갑자기 휴대폰으로 라디오로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요. 아, 어플로 오늘 처음 듣게 되셨군요. 4031번. 그렇죠. 극동방송 어플 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셔서요. 차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이 어플로 휴대폰으로 라디오를 들을 수 있습니다. 2974번님도 이렇게 어플로 평택에서 듣고 계시네요. 자, 가족 모임 갖고 올라가는 중에 남편과 함께 4959번님 듣고 싶다고 이 곡 신청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족 모임을 갖고 이제 이번 연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 날 복귀하고 계시네요. 자, 충만이라는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이 아닌 바로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죠.

예수로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지선의 충만 함께 찬양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오늘 이렇게 또 휴일에도 극동방송을 많이 애청하고 계시네요. 할렐루야 강화 갈멜산 기도원 다녀갑니다. 휴일이라서 이제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하고 사진까지 찍어가지고 7907번님 아 저도 여기 가봤는데 여기 또 금식기도원이잖아요. 아, 또 김인수 한번 또 아, 짐 싸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금식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리 부천에서 우리 0370번님 듣고 계시나요? 포항 비가 쬐끔밖에 안 와서 아쉽다고요. 3923번님 아 그렇군요. 전국의 언약의 백성들과 병원에서 투병하시는 분들과 아 같이 듣고 싶다고. 또 부산은 또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6572번님 대체 휴일 이 시간 함께하는데 웃음이 절로 납니다. 오늘 생일인데 주말과 주일에 딸 사위 손자와 함께 식사하고 오늘 혼자 주방에서 반찬 만들고 방송 들으면서 쉼 가지려는데 권사님 장로님 네 분께서 저녁하자고 전화 주셨다고요. 오늘 저녁에 행복한 시간 예, 의미 있는 시간 꼭 보내십시오. 머리를 염색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우리 또 2001번님 듣고 계시네요. 시니어 모델 프로필 사진 찍고 가는 길에 집사람이 보내주고 있지요. 아 저의 또 팬이시라고 6290번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서울극동방송 처음 들어요. 가물었던 경남 땅 촉촉 비오는 것으로 처음 감사했다고. 새끼라 뜻 궁금해 하셨네요. 아 그렇군요.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이거의 준말입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제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하긴 하는데 아마 중간에 들으신 것 같고 이게 전국방송이어서요. 경상도에서도 늘 들을 수 있는 방송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3시면 나오니까 꼭 들어주십시오. 휴가 끝나고 용산행 KTX 타고 아 3박 4일 호캉스 함양 갔다 오셨군요. 0777번님 경상남도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또 어떤 신청곡 아우 저 이찬양 저도 참 좋아하는데 자 우리 대전에서 9191번님 듣고 계시고 찬양 들으면서 울고 있어요. 가슴이 벅차네요. 우리 8270번님의 신청곡 흐르고 있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조수와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5667번님, 아유, 힘든 상황 가운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군요. 힘내시고 극동방송과 계속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가족 여름 휴가 중이시군요. 3532번님, 내장산, 그리고 또 전주 변산반도로 가는 중. 와, 이렇게 좋은 곳으로 다니고 계시네요. 자, 그리고 지난 금요일 익산에서 또 나라사랑 축제 참 담비가 됐다고 4605번님 이렇게 오셨군요. 네. 그리고 중2 손녀딸이 수련회 참가해서 하나님 은혜 받아서 중등부 고등부 예배드리고 있어요. 지율이 꿈 선교사 되는 것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게요. 아우, 수련회 때 우리 지율이가 은혜를 많이 받았군요. 자, 오래간만에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산책하면서 2772번님 듣고 계시고요. 논산에서 남편과 아이와 함께 휴일 마지막을 7650번님 듣고 계시고, 아, 우리도 갈멜산 기도원 갔다가 집으로 가는 길이라고 9592번님 듣고 계십니다. 강원도 속초 만나동원에서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무농약 무화과를 따면서 들으시면서 각계 전투 하시면서 이곡 신청하셨습니다. 실로와

자, 신나게 우리 찬양하신 분들 많으시네요. 자, 수원에서 0487번 천안에도 비가 많이 오렸는지 컴컴하다고 8413번님 자, 전복 죽 먹고 여수 돌산섬 드라이브하면서 우리 부모님 모시고 신나는 찬양 감사하다고 2061번님 계시고 모처럼 연휴를 맞아서 고향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 생각보다 길이 밀려서 답답했는데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주옥 같은 찬양 덕분에 은혜롭게 가신다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여러분 하시고 오늘 신청곡 다 제가 소화를 못해서 여러분 죄송하고요.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시고 저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우리 김애숙 시어머니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어머니의 신청하시는 곡 저도 좋아하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 곡 전하면서 조연출 김인수 불러갑니다. 내일은 여러분 보물 퀴즈예요. 내일도 꼭 오십시오. 남은 시간 여러분 행복하시고요.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373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동입니다.

백가람 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의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영남권 전도대회를 통해 지역교회가 다시 깨어나고 전도의 동력을 얻었다는 고백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입니다.
1: 이번에 극동방송에서 대규모로 대구 교계를 위해서 전도대회를 해주셨기 때문에 대구 교계 목회자들이 좀 확 깨어난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번에 전도대회를 보면서 아, 전도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전도대회가 가능하구나. 전도에 대해서 약간 힘들어했던 우리 대구 또 영남권 우리 교회들에게 큰 자극제가 된 아주 좋은 의미가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신 분들은 극동방송의 이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돼서 또 우리 교회까지 오면서 참 거부감 없이 그렇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뵐 때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 극동방송에 참 빚을 많이 줬구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 우연히 극동방송을 알게 돼서 지난 40여 년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자라온 세대입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지금까지도 극동방송을 저희가 사랑하고 있고 특별히 개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영남권 전도대회 그것뿐만 아니라 극동방송 70년 동안 해주셨던 일들을 잘 이어서 계속 또 다른 70년을 달려가 주시길 바라고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남권 교회에 자극을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 또 통일 시대를 맞아서 극동방송의 저 또 선구자 역할을 또 해주시면 참 고맙겠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순복음대구교회 이건호 목사님이었습니다.

0: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로 듣는 말씀 아가페 스토리 바이블. 이사야.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옛날 일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내가 창조하는 것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한 성으로 만들고 그 백성을 즐거움이 가득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으로 여기고 내 백성을 즐거움으로 여기겠다. 그 성에서 다시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그 성에 며칠 살지 못하고 죽는 아이가 없을 것이며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는 노인도 없을 것이다. 백살에 죽는 사람을 젊은이라 부를 것이며 백살이 되기 전에 죽는 사람을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길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자기가 지은 집에서 살 것이며 포도밭을 가꾼 사람이 자기가 기른 포도 열매를 먹을 것이다. 집을 지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집에서 사는 일도 없고 심은 사람이 따로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먹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내 백성이 나무처럼 오래오래 살겠고 자신들이 애써서 얻은 것을 마음껏 누릴 것이다. 사람들이 헛되이 수고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낳은 자녀가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내 백성과 그들의 자녀가 모두 나 여호와가 주는 복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부르기도 전에 내가 대답하겠고 그들이 미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어주겠다. 이리와 어린 양이 평화롭게 함께 먹으며 사자들이 소처럼 마른 풀을 먹을 것이다. 뱀이 흙을 먹고 살며 아무도 해치지 않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에서는 서로 해치는 일도 없고 상하게 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그러니 누가 내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내가 쉴 곳이 어디 있겠느냐.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겸손하고 자기 죄를 뉘우치는 사람, 나를 두려워하고 내 말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다.

소를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 양을 죽여 내게 제물로 바치는 것은 개의 목을 부러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제사드리는 예물이 돼지의 피와 같고 향을 피우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런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그런 역겨운 짓 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들은 내가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고 내가 말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악하다고 말한 일을 행했으며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만을 골라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따르는 사람들아,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너희가 나를 따름으로 네 형제들이 너를 미워하고 너희에게 등을 돌렸다.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화롭게 되면 우리도 돌아와 너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성에서 나는 큰 소리를 들어보아라. 성전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며 그들이 행한 대로 벌하시는 소리다. 한 여자가 진통을 겪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았다. 누가 이런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런 일을 보았느냐? 나라가 어떻게 하루 만에 생길 수 있겠느냐?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생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해산의 고통을 느끼자마자 자녀를 낳았다. 이처럼 어떤 고통이 있을 때 내가 반드시 새 생명을 낳게 하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생명을 주는 이가 어찌 태를 닫겠는가?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슬퍼하던 사람은 예루살렘과 함께 기쁨의 노래를 불러라. 아기가 어머니 젖을 빨며 만족해하듯 너희가 예루살렘의 좋은 것을 배불리 먹으며 예루살렘의 귀한 것을 차지하고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루살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겠다. 민족들의 재물이 예루살렘으로 흘러들어오게 하겠다. 너희는 아기처럼 젖을 빨며 내 품에 안길 것이고 내 무릎 위에서 귀여움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듯 내가 너희를 위로하겠다.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며 너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것이다. 여호와의 종들은 여호와의 능력을 보겠으나 여호와의 원수는 여호와의 진노를 볼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오신다. 여호와의 군대가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온다. 여호와께서 진노와 징계의 불꽃으로 그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많은 사람이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 백성이 자기 몸을 거룩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 헛된 신을 섬겼다. 무리를 지어 동산에 들어가 돼지고기와 쥐와 갖가지 역겨운 것을 먹었다. 그들은 모두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그들의 악한 행실과 그들의 생각을 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러 오겠다. 모든 민족과 백성을 모을 때가 올 것이니 그들이 와서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백성 가운데 몇 사람에게 표시를 해주겠다. 내가 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다시스와 리비아와 활 쏘는 사람들의 나라인 리디아와 두발과 그리스와 내 이름을 들은 적도 없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나라들로 보내겠다. 그들이 내 영광을 이 민족들에게 알려줄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형제가 되는 온 이스라엘 사람을 모든 민족들에게서 데려와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바칠 것이다.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사람은 말과 전차와 수레와 나귀와 낙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거룩한 산으로 올 것이다.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끗한 그릇에 담아 나 여호와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예물과 같을 것이다. 내가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골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으로 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내 앞에 영원히 있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이와 같이 너희 이름도 너희 자손도 언제나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안식일과 초하루 축제일마다 모든 사람이 내게 예배하러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들이 나가서 내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들은 먹는 벌레가 죽지 않으며 그들을 태우는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을 보고 역겨워할 것이다.

말씀 낭독 콘텐츠를 듣고 싶다면 유튜브에서 광주 극동 방송을 검색해 보세요. 말씀 낭독은 유튜브 광주 극동 방송 채널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옹 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 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0: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온기장의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본문으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나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를 가르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메시지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셨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도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에 대하여 잠깐 언급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나라의 3요소가 있죠. 영토, 그 다음에 백성, 그 다음에 주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영토의 개념도 없진 않지만 그 다음에 백성의 개념도 없지는 않지만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통치,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5장부터 7장까지인데 잠깐 요약하면 5장은 팔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행동을 넘어 하나님은 중심을 다루시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분노를 살인으로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는데 간음하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의 욕망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구제와 금식과 기도를 말씀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 못지않게 누구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신앙적 의식을 지키느냐의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의 중심 질문이 바로 이것임을 가르치죠. 누가 너를 통치하느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7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은 사람의 신앙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도록 가르칩니다. 13절 이하에서는 좁은 문과 넓은 문의 이야기, 15절에서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신앙을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불러요.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매우 치명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이 뭐냐?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인가? 아니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일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가? 물론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묻습니다. 너는 나와 실제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냐? 라고 묻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아빠 노릇해 주시는 거죠. 돌봐주시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있기 원하고, 그렇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아빠가 자녀를 돌보듯이 보호하듯이 가르치듯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오는 그 친밀한 교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 관계 안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격적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에덴 동산에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친밀한 관계가 됐다면,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회복됐다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삶 속에서 그분을 힘입어 그분을 따라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몇 가지 행위로 그분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종교적인 신앙 행위로 그분과의 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고, 인격체되신 주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교제 가운데 지금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그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삶, 교제 안에 살아가는 삶,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길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 보이실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 가운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안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이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의 말씀인 줄 내가 받아들이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여겨진다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빗나갈 때그 말씀을 받고 조정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이실 때 우리가 그 목적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가는 실제적인 삶으로 나가는 자리까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첫째, 주여 주여. 예수님을 실제로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가?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지적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주여 주여라는 말은 큐리오스라는 말입니다. 큐리오스, 큐리오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압제 아래에 있는 상태인데, 큐리오스, 로마인들이 큐리오스라는 말은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였고요.

또 하나는 노예들이, 완전히 주인의 권한에 있는 노예들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철저한 주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말로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나의 생사 여탈권이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적인 단어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여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죠. 근데 이 고백은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나 옳은 고백이죠. 주님은 만유의 주님이고 우리의 주권자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어떤 선을 긋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천국에 간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거 왜 그랬을까?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호칭하는 것과 실제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더 직설적으로 하시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요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만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말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여 주여 이거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 뭐 세상 사람들이 주여 주여 부르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주여 주여 부르는데 가짜와 진짜가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논리상으로 맞죠? 네. 모두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그 말은 가짜와 진짜가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기준점을 뭐라고 말하냐면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봅니다. 작은 첫 번째, 주님이라는 말에는 주권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라는 호칭을 참 많이 하죠. 어떤 때는 가볍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또 기도할 때도 주님을 부릅니다. 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은혜로운 간증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라는 말에는 반드시 주권, 즉내 인생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치열한 권리 포기의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권리 포기. 예수님이 정말로 나의 주인이시라면 내 삶의 최종 결정권은 나에게서 주님께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되는 경험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인생의 오랜 경험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 여러분은 뭘 기준으로 삼으셨습니까? 세상의 상식과 주님의 명령이 부딪힐 때 기꺼이 손해를 보고 혹은 바보 취급 당하면서 주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자리로 갈수 있었습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했습니까?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갈등 앞에서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씀대로만 삽니까? 현실은 다릅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다면 그 사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말씀이 이상적이고 현실은 너무나 그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면 우리가 타협할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지 묻고 그 말씀이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그리고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따라갈 때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찾고 구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실제로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험했고,

능력을 체험하는 자리까지 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온 땅의 통치자여,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주관하시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에 기초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선택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상식에 기초하여 그런 선택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누가 살아? 내가 그러면 뭐 목회자게? 뭐 이렇게. 사실 그런 사고라면 목회자도 못 삽니다. 문제는 주님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론으로 아니까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의 전부를 못 거는 거죠. 그게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삶의 방향성.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22절 보세요. 후반부.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행하는 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이온이라는 단어인데 현재 분사합니다. 즉 어쩌다 한번 감동받아서 착한 일을 하거나 봉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내 삶의 근본적인 방향과 목적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뜻을 향해 삶을 조율되고 있는 상태,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현재 분사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을 상징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 뜻을 쫓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철로역정에 나오는 이야기가 결국 그거잖아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향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한눈 팔아요. 마음을 빼앗기는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한눈 팔아. 잠깐 거기 머무를 수 있어. 그러다 이거 아니지. 그리고 또 가.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한눈 팔고 마음과 육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여기 뭐가 있나, 그리고 기웃기웃하다가 아유 이거 아니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의 자리 이게 아니지,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자리로 나아가는 상태. 이 말씀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지금 이걸 가리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론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사람, 즉 주님과 참된 인격적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반드시 그 주인과 인격적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주인의 인도를 받고 주인의 뜻을 따라 복종하려는 삶의 열매, 지향성이죠. 방향성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라 내 삶을 옮기려는 그 방향성, 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필연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가고 조정해 가고, 이게 곧 친밀한 교제예요. 이게 친밀한 교제는 그분의 뜻을 알고 내 삶을 오늘 조정해 가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주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고 주님을 더 아는 데서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조정하고, 어떤 때는 그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욕심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감정 때문에, 부정적 감정이 있죠. 자존심 상한 거, 상처받은 거, 뭐 이런 감정 때문에 말씀대로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걸림돌인데 그걸 믿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경외함으로 넘어서면 넘어설수록 점점 우리 앞에 그 걸림돌은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자리에 우리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친밀한 교제, 동행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속적 동행.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사역도 관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앙에 양면성 있는 부분이 참 되게 많거든요. 믿음과 순종, 그렇죠. 사랑과 행함, 양면성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부분만 붙잡으면 우리 신앙이 잘못됩니다. 신앙이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믿음을 막 강조하면 순종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착각해. 그래서 뭐죠? 그 노마서가 그 믿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이 부분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야고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야고보서에서는 뭘 가르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있으면서 더불어 그 관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이 관계를 담는 툴, 기구를 하나님이 도구를 주신 게 뭐예요? 뭐예요? 신앙적 의식이에요. 의식. 근데 이 관계성을 놓치고 의식만 강조하다 보면 주일날 예배 나와, 봉사해, 헌신해, 이거 잘하는 사람 믿음 좋아. 그래서 이 부분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부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행위 잘하는 거, 의식 잘 지키는 거, 규칙 잘 지키는 거, 이거. 여기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작은 첫 번째 보세요. 그날에 라는 단어를, 그날, 이건 심판대 앞에서의 변론 사건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건은 그날은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을 말합니다. 최종적 심판의 날에 주님의 평가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최종적 심판의 날에 사람들의 평가와 자신들의 평가와 사람들, 하나님의 평가가 다를 거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대개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평가하죠. 직분에 따라 신앙이 깊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사람에 의해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평가가 진짜 평가라는 거죠. 그날, 그날 주님이 나를 향해 뭐라고 말하실지 하는 평가가 진짜 평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생각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되게 많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러잖아요. 사람에게 너희 의의를 보이려고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사람은 뭐예요? 행위에 초점을 두는 사람은 내가 구제하면서도 사람이 보아야 구제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대접받기 원하고 뭔가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냐? 최종 평가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라. 이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이게 참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철저하게 점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추구하고 있고 인격적 교제 가운데 지속적으로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과거에 옛날 쌓아놓은 거, 옛날 해놓은 거, 저 뒤에 나오지만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가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두 번째, 사역의 성과를 내세우는 사람들. 자, 이들이 무슨 잘못을 저버리고 있는지 보세요. 이들의 신앙이 왜 어떻게 왜곡됐는지 보세요. 이 사람들은 항변합니다.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그들은 무려 세 번이나 반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로서 강단 설교했고요. 교사로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사역했다는 겁니다. 능력도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영적인 역사가 귀신이 떠나갔다니까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 세 번째,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병을 고치고 기정을 해가고 어떤 편으로 보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놀라운 사역적 성과를 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이들이? 자기 돈으로, 자기 능력으로? 아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두다 주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도 나타났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완벽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을 겁니다. 모범적인, 앞장서 있는. 문제가 뭡니까?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무엇보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정보는 가장 이들이 그 붙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것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위해 얼마를 바쳤고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충성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끝까지 주님 앞에서도 끝까지 자기 의와 자신의 업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주님이 아니라 철저히 자기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성과를 냈다면 그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들의 또 하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주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있었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면 그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열심히 했던 분들, 우리의 신앙이 뭔지 제대로 이해 못한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합니다. 옛날에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그거 붙들고 현재는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도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셔서 삶을 조정하고 오늘도 내가 이런 교만이 보여서 회개하고 이런 얘기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봉사했고 이렇게 충성했고 그러니까 나는 잘 나갈 거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겁니다, 여러분. 모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이해 안 된 사람하고 얘기해 보십시오. 대부분 그렇게 말합니다. 현재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뭡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교만하다는 걸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아, 내가 나도 모르게 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기 원하시는데 내 삶을 거기 초청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압니다. 아,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은혜로 이렇게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고백합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과거에 옛날에 헌신했던 얘기로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되게 많이 봅니다. 되게 많이 봅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성과, 이거 붙잡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경 공부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그러나 현재적인 동행은 없는. 이거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세 번째, 작은 세 번째, 일과 사역이 신앙의 전부가 될 때 위험성. 이 대목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설교자로 가르치는 일, 축사사역, 기적과 헌신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거룩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핵심은 이겁니다. 아무리 놀라운 종교적 성과를 내고 뼈빠지게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와 주님 사이에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자동적으로 보증해 주거나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관계. 세 번째, 큰 세 번째,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참된 관계는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작은 첫 번째 안다는 것의 성경적 의미는 언약적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관계성에서 아는 겁니다.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 사역 이력서를 들이미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천둥 같은 판결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I never know 라고 말합니다.

Never. 결코 아는 적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안 적이 없다. 완전한 부정입니다. 예수님이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몰랐다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예수님이 치매에 걸려서 기억을 못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헬라어로 기노스코죠. 히브리어 야다 많이 들으셨죠?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죠.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듯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아가듯 생명을 나눈 언약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그리고 친밀한 소속감을 의미합니다. 야다라는 말, 기노스코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친밀한 소속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안다. 네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인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설교를 얼마나 유창하게 했는지, 네가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했는지 안다. 그런데 나는 너와 나의 관계를 모른다.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속한 참된 제자로 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간 적이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듣습니다. 이 교제가 있어야 사역 가운데서도, 이 교제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선택해 가는 거죠. 매우 실제적이에요.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매일매일 그분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나아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아와 고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들은 말씀대로 내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심판의 날이 다가와도 주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순종으로 지어진 그 집은 결코 무너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하면서 내 뜻만 관철시키려고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주님의 뜻에 항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길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인으로 남지 마십시다. 형식주의의 껍데기 깨버리십시다. 예수님을 입술로 모한 부르는 불행한 자가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심에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청종하며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걷는 진짜 제자,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광주 북구 설중로에 위치한 광주 예향교회 이길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571국에 1900번 광주예향교회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안전한 빛으로 국민의 안전을 비추는 바닥신호등 전문 생산업체 주식회사 성풍솔레드에서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의 찬양.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삶의 찬양 지금 출발합니다.

0: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시편 115편 8절을 보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니. 나는 오늘날까지 학교를 하면서 정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바라보고 한 길 왔어요.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만 바라보라고 하니까 하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 풍파가 지나갈 때마다 나는 육신적으로는 견딜 수 없고 그러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그것이 나를 살리셨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명,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은 내 영.

0: 영혼에서 내 영혼이 떠나면 흙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성경을 많이 하는 신학자들이요, 왜 봉사 안 하고 섬기고 왜 희생 안 해,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신학자일수록 섬겨야 되고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뒷자리 앉지 마세요. 뒷자리 앞자리에 앉아서 미리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과 나와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와 행도를 주신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없는 신비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이 신비야. 그것이 감추었던 만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뜻이 뭐겠어요?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을 먹이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을 보고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서로 묻다가 생긴 이름이래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주셔서 온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 신비로운 음식이 바로 만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육신의 양식인 만나보다 더 놀랍고 귀한 감췄던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에 보면 감췄던 만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는 영생. 하나님의 말씀의 떡.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 영생이 있다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우리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원한 생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런 떡 말입니다.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말씀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몸을 세우며 마음도 세워지는 젊음의 옷. 기능성 속옷의 대표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함께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 품은 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높이 들려야 한다고 라는 제목의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다고 그러셨죠? 물과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 하나씩 하나씩 12개 20개 하듯이 붙어나가죠.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과 성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들어봤던 말입니다. 누구한테요? 세례 요한한테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오실 그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이죠. 그 세례 요한이 물 세례를 통해서 상징하던 그 성령 세례를 예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성령 세례는 뭔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것은 또 뭔가? 이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잘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보면서 세례와 새로운 출생, 새로운 생명, 새로운 생명이 뭐죠? 거듭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듭나는 것과 새로운 생명을 같이 말하면서 세례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그 성령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새로운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새롭게 산다,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거듭났다라는 것은 죄에 대하여는 이제 죽는 삶이 되는 겁니다. 죄는 싫어하는 거. 방향성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인생의 방향성이 세상으로 가지도 않고 죄에게도 가지도 않고 죄의 습관에 따라서 가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미워하고 싫어하고, 아무리 그게 내게 익숙한 거라도, 아무리 내가 수십 년을 해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가까워지는 것, 이게 거듭난 자의 삶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고요. 하나님께 기울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봤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라는 것은 환상으로 뭔가를 봤다는 게 아니라 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의 삶, 죄에서는 멀어지고 정결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환상을 보고 이적을 경험하고 또 기독교인이 돼서 부자가 되고 잘 살아지고 성공하고 이런 개념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까워져서 거룩과 정결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20개 고개처럼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거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뭔데? 이걸 지나쳐야 돼. 자, 오늘 보면 12절에서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영생 그러면 시간적으로 생각해서 오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벗어나서 시간의 제약을 따르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시간의 양으로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 불신자도 부활한다는 것, 신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이 땅의 영혼, 존재했던 영혼들이 다 부활하는 것이죠. 전부 다 사는 겁니다. 그 옛 육신을 만나서, 옛 육신과 영혼이 다시 만나서 영혼이 사는 거죠. 다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자, 이게 영생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영생일까요? 아니죠. 결코 그럴 수가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생은 불신자들이 겪는 그저 시간적인 양의 많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인생들이 날이 갈수록 더 짙어지는 겁니다. 색상으로 말한다면, 온도로 말한다면 더 뜨거워지는 것이고요. 날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긍휼을, 자비를 더불어 교통하고 나누고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이죠. 영생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인생의 질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 주어지는 방법이 뭘까요? 15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이게 15절만 생각하면 또 오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의 원인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어떤 믿음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거는 이제 비유죠, 묘사죠. 뒷부분이 중요하겠죠.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연결이 되시죠? 인자가 높이 들리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이고, 인자가 높이 들리지 않는다면 사람에게도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의 사건이 15절의 약속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건을 믿는 자가 15절의 영생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믿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믿음이 등장한다는 말이죠. 믿음은 누가 믿는 거죠? 내가 믿는 거죠, 내가. 사람으로는 분명히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내가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니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다면서요. 사람은 불가능하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가 믿어야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건가요? 은혜로 영생을 얻는 건가요? 또 하나, 영생을 우리에게 주어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이라는 좋은 것, 선한 것을 얻으려면 그 선한 것이 나오기 위해서 그 전제 조건은 선한 것이어야 됩니까? 악한 것이어야 됩니까?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오죠.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그 앞에 사건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근사하고 멋있고 신적인 기품이 있는 그런 사건들이어야 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영생이라는 이 좋은 것을 얻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스러워지셔야 되죠? 왜 예수님은 죽는데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걸까요?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예수님이 높이 들려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을 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를 찾아보면서 우리 방금 읽은 14절의 사건, 15절의 14절인 사건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이 내용들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든 것 같이 라는 그 말씀이 가르치는 사건입니다.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높이 들었다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사건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제 광야 여행을 이제 막바지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이 에돔 땅을 에돔 사람들이 좀 열어주면 돌아가지 않고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돔 족속이 너희들은 못 지나가 그러면서 막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 에돔 땅을 전부 다 처부수고 싶은데 이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이거든요. 그 조상이 누구죠? 에서입니다.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손이 에돔,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 형제의 민족이기 때문에 차마 치지 못하고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막상 돌아가니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게 대체 우리가 사는 거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간다고 하더니 이게 대체 뭐냐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만나를 뭐라고 표현하죠? 하찮은 음식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 이 만나를 향해서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했으면 더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뭐냐 흥시렁흥시렁흥시렁 하고 모세가 뭐냐 흥시렁흥시렁흥시렁 또 사람들을 모아서 이것이 이러네 저것이 이러네 밥이 어떠네 옷이 어떠네 고로가 어떠네 지도자가 어떠네 우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불평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악한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불평으로 인해서 불뱀을 이스라엘에 풀으시기로 하십니다. 그 원망하는 그 마음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바로 옆에서 사람들이 그 불뱀에 쏘여서 물려서 죽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픽픽 쓰러지고 죽어가니까 이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원망을 했다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용서해주라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라 이런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들은 살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도 좀 의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뱀일까요? 불뱀은 불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려면 천사의 형상이라든지 뭐가 하여튼 좀 기품이 있는 와 저가에 정말 우리를 살리겠다 뭐 이렇게 좀 보일만한 것들이어야 되는데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었으니 그럼 저 뱀이 숭배의 대상이라는 말인가? 뱀이 숭배의 대상이거나 아니면 그 뱀을 쳐다보는 마음이 믿음인가? 그래서 치료받는가? 의아한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께서도 모세가 광야에서 높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러면 뭐하고 뭐가 같아지는 거죠? 뱀과 예수님이 동등해지는 거죠. 같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럼 예수님도 뱀처럼 그렇게 숭상받는다는 이야기인가? 사실 이 부분은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거기다가 모세는 불뱀을 달아서 세우라고 했는데 놋뱀을 만들었다는 말이죠. 주석이거든요. 주석. 이제 뱀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좋은 의미로 쓰인 적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거 한 번 좋게 쓰이고 그러니까 이제 뱀에 대한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아무튼 대부분은 이 뱀이 사단을 가리킵니다. 죄와 사단, 옛 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하는 것이죠. 노스로 뱀을 만든 모세의 행동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놋 또는 철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신명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하늘이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늘이 놋이 되었다, 땅이 철이 되었다, 흙이 아니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감옥 같은 것이죠. 철로 사방이 완전히 갇힌,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건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적국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러한 상황을 하늘은 놋이 되고 땅은 철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너희는 불순종한다면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숭배의 대상이겠습니까? 그 뱀을 숭배하라는 의미일까요? 그 뱀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게 되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뭘 생각하게 하는 거죠? 자,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불뱀이 돌아다닙니다. 아무것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근엄하고 신적인 조각물이 또는 상징물이 근처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닮으로 통하여서 닮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저 뱀을 심판하고 저주하셨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라가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뱀을 숭배하거나 그걸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이것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지어왔던 자신들, 하나님께서 이 놋뱀을 달고 쳐다보자 낳은 그 사람들 다음날 또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아, 짓죠. 이런 반복되는 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기 자신들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게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저 불뱀을 무찌르시는, 저주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하나님, 제 안에 가득한 이 죄악도 제거해 주십시오. 그 마음을 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습관처럼 반복되는 자기의 죄, 그것을 이 높이 들린 뱀을 통하여 직시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도 사라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모세가 광야에 높이 든 것처럼,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다가 아니겠죠. 뭐가 붙어야 될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래서 뱀이 달리듯 세상 모든 죄가 예수의 머리 위에 응축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볼 때 죄 덩어리로 볼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실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그저 아,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런 인간적인 감정도 있겠죠.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사람들의 배신들로 괴로우셨을까라는 감정도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죄 덩어리로 그 자리에 서 계신단 말이죠.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그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죄를 제거하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그따위의 모습을 불구하고도 사랑을 베푸셨던 하나님처럼 우리 인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로 16절은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 9절 끝에서부터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계속 했던 말씀이죠. 왜죠? 선물이니까요.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외부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믿음이 작동하기는 합니다. 내가 믿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자, 저수지가 어딥니까?

저수지 시작점이 어디죠? 은혜에 의하여. 누구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서 뭐가 생겨납니까? 믿음이 생겨나죠. 믿음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수지예요. 그 저수지가 우리에게 오려면 그 저수지를 우리에게 연결해주는 파이프가 필요해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 자,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순서가 명확하죠. 제일 근원 되는 게 뭐죠? 시작이 되는 거. 근원이 되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시작점입니다.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 그럼 믿음이 2번이죠. 1번이 은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영생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물론 둘 다죠. 다만 순서가 분명하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처음 질문.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이 둘 다 맞는 답인데 둘 중에 뭐가 더 본질적인 답입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가 더 답이라는 이야기죠.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믿었어 라고 하면 내가 믿음을 선택한 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두시고 예수를 보내신 게 됩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을 우리의 선택으로 두도록 하신 것처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면 예수님은 일단 죽으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다음에 너희한테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구절이 없다는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 전에 구원을 다 이루어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미 언제? 지금도 2000년 전에 이미 다 완성이 돼버렸으니까요. 우리는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죠. 이 은혜, 이 구원에 대한 이해, 이 순서를 잘 모르면 자꾸만 내가 선택하는 걸로 됩니다. 그러면 나도 예수님 이제부터 믿어볼까? 교회 다녀볼까? 거기다가 이제 더 흔들리게 되면 내 믿음은 괜찮은가? 나는 이렇게 의심하는데 내 믿음은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하다가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늘 의심합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신앙에도 전진이 없고요.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원에 대해서 자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한 선택도 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선택도 하기 전에, 구원에 대한 필요성도 알기도 전에,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밖에 있을 때는 웃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도 믿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고요. 예수님의 구원을 헛소리라고 말을 하죠. 근데 어쩌다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도 갖게 되고 또 세례도 받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서히 신앙의 걸음마를 떼고 하나님인가? 구원 받았나? 아, 나 하는 짓 보면 나 아닌 것 같은데? 아빠, 엄마 겨우 떼듯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이 아저씨가 내 하나님인가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참도 시간이 지나서 아니 세월이 지나서 지혜와 총명이 자라고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숙해지고 나서야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요행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 내 하나님인가 뭔가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한참도 시간이 지나서 아니 세월이 지나서
지혜와 총명

0: 잘하고 그리고 내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숙해지고 나서야 내 인생 내 힘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노력으로 살아온 것 같고 내 요행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깨달을 때가 오는 것이죠.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뭔지 하나님이 그립다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연로하신 부모님을 볼 때 느껴지는 그 감정들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타는 듯한 그 마음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은 한참 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하나님에 대한 그 지경이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근데 제 경험상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은 이 정도 아닐까 보다 한 3단계, 4단계는 낮추셔야 됩니다. 대부분 보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 객관적인 것보다 더 주관적으로 높게 잡더라고요. 아닌데 그 정도는 아닌데 그거보다는 한 서너 단계는 좀 낮추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조금씩 더 자라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애기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평생 기저귀만 차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 하나님에 대한 그 지경이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내 신앙은 어느 정도 와 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지 모릅니다. 아, 많이 컸구나 라는 생각을 거기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도 우리 그런 사이로 지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히 교제하는 아름답고 교제하여 복되고 은혜로운 그 누림이 평생토록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광주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하늘품은교회 박성우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69-0246번 하늘품은교회로 전화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어릴 적 처음으로 마음에 드는 새 운동화를 가졌던 날 기억하시나요? 너무 아까워서 방에서 몰래 신어보기도 하고 신발끈을 몇 번이나 고쳐매며 내일이 오기를 기다리던 그 설레던 밤이 떠오릅니다. 새 신발을 신고 첫 발걸음을 떼던 순간의 두근거림, 세상의 모든 길을 다 걸을 수 있을 것만 같았던 아, 그 행복한 기억 말이죠. 오늘 마이크 앞에 앉아 첫 인사를 드리는 제 마음이 꼭 어린 모습에 제가 생각나는데요. 첫 방송이라는 새 신발을 신은 듯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동시에 아, 과연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떨리는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가 처음 내딛는 그 조심스럽고 어설픈 걸음조차 귀하게 보시고 곁에서 함께 걸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혼자 걷는 외로운 길이 아니라 나를 이끄시는 주님이 계시고 또 함께 걸어가줄 방송가족 여러분이 계셔서 마음 한구석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풀리지 않게 단단히 메어놓은 신발끈처럼 마음을 담아 한 걸음 한 걸음 이 저녁 시간을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처음이라 조금은 어색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8월 17일 월요일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시작합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첫 곡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띄워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영훈입니다. 어릴 적 새 신발을 신을 때를 생각해보면 신발이 너무 하얗고 깨끗해서 혹시 때가 타면 어쩌지? 하고 조심스러워 하다가도 결국 발에 길들여지고 어디든 편하게 걸어 다녔던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첫 방송을 시작하는 제 마음도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 실수하진 않을까 두렵기도 하지만 내 모습 이대로 내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잘 쉬셨나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사와 사연 나누실 곳 문자 참여는 샵 0153, 우물정 0153번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긴 문자 100원, 짧은 문자 50원, 카톡과 극동방송 앱은 무료입니다.

세 곡의 찬양 듣고 왔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린 주를 만나고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조수아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세 곡 함께 올려드렸는데요. 새 신발을 신으면 마음은 벌써 저 멀리 달려가고 있지만 신발끈을 제대로 매지 않으면 몇 걸음 못 가 넘어지거나 신발이 벗겨지곤 하죠. 아무리 좋은 신발을 가졌어도 내 발에 맞게 끈을 조이고 단단히 매는 준비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과 새로운 시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사역, 혹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라는 출발선 앞에 서 있지만 막상 내 힘과 의지만으로는 첫 발걸음을 뜨기가 턱없이 부족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걸음을 단단하게 메어주는 끈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이나 환경을 보면 두렵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하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은 어떤 말씀의 끈을 메고 출발하셨나요?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안전하고 평안한 첫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저질라 이 시간 은혜로운 찬양들 가득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시간들도 많은 위로와 축복, 은혜 누리시길 원합니다.

찬양 맛집 행저질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 곡의 찬양 함께 하셨는데요. 주나목의 내가 매일 기쁘게, 초롬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한홍재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띄워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첫걸음을 하셨을지 궁금한데요. 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맞이한 학생들, 새롭게 직장이나 사역을 시작하신 분들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을 테고요. 또 누군가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아,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견뎌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늘 완벽하고 근사한 시작을 꿈꾸지만 사실 우리의 첫걸음은 어설프고 두렵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결승점을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내딛는 그 작고 조심스러운 첫 발걸음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오늘 새로운 출발선에서 긴장하셨던 분들도, 지친 일상으로 피곤한 분들도,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손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이 저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도 찬양 세 곡, 리스너즈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지선의 감사, 강중현의 하나님의 세계 함께 듣고 왔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첫 방송으로 함께한 오늘 저녁 시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첫 신발을 신은 듯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했습니다. 방송가족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사랑 덕분에 저 역시 참 든든하고 행복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나눈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은 매일 아침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시작된 그 길을 바라보고 기뻐하신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버겁더라도 주님의 손을 단단히 잡고 주어진 오늘을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찬양 예라모십의 주가 일하시네 띄워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영훈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월요일 오늘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큐티를 사랑하는 정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 큐티 실습을 할 예정입니다. 실습은 제가 과거에 직접 큐티했던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할 때 그동안 강의했던 강의 토대와 일관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즉,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큐티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큐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소개는 지금까지 배웠던 이론적 내용을 소화시킨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큐티는 작년 10월 4일에 큐티했던 내용입니다. 그날도 예외없이 큐티하기에 골방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준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밭이 기경대합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육체적인 경향들과 애굽적인 요소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문을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선정된 본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이었습니다. 선정된 본문을 4차례 정도 천천히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그런 후에 오늘 큐티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정치적 책임으로 큐티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육과 원칙에 따라 두세 줄로 말씀 요약을 간단히 했습니다. 제가 했던 말씀 요약은 이렇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납세 의무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이상이 제가 한 말씀 요약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발견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눈에 띄었던 보편적인 진리 몇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의 일원인 성도에게는 국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성도는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린 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넷째, 통치자가 선한 일을 명령할 때는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악한 일을 명령할 때는 따르면 안 됩니다. 다섯째, 성도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합니다. 이 밖에도 많은 보편적인 진리가 발견되지만 여기서는 시간상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발견한 진리들 중에서 그리스도인과 정치적 책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큐티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당시 제가 했던 묵상과 적용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칙이 왜 중요합니까? 무엇이나 원칙에서 벗어나면 다 잘못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는 이런저런 구실을 늘어놓으면서 부모 모시기를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는 기본 원칙입니다. 지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정치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대하는 원칙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쳐주는 진리의 골자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1절 이후에 나온 내용들은 1절을 해석하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저는 복종이라는 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이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복종이라는 단어는 경우에 따라 저에게 강제적이고 권위적으로 들립니다. 차라리 자발적이고 긍정적 태도를 요구하는 순종이라는 말에 더 호감이 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통치자의 권위에 자발적인 순종 대신에 항복의 성격인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명령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복종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통치자의 권력을 존중하지 않으면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명확합니다. 저도 이론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늘 회색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 공부도 큐티하기도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정책 하나, 리더의 결정 하나가 선인지 악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동안 역사와 현실을 통해 이 구절이 제 주변에서 악용돼 왔음을 목격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독재 권력에 맞서 저항하다가 도망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소수의 백인들은 이 말씀을 악용하여 흑인들을 억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군부 통치 시절 이 말씀이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자격 없는 교회의 인도자들이 지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악한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본문을 오해하지 않기에 그리고 바울이 말한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에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의 통치자는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바울이 권세에 복종하라고 한 데에는 신학적 현실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타락한 정권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정부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최소한의 질서도 없는 세상은 약자들에게는 지옥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은 제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해온 본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신앙이라면 본문이 주는 부담감과 불편함은 누구나 겪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결코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악인의 탐욕을 정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권세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경우 불복종과 정의로운 저항은 정당합니다. 권세 복종의 범위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지 않은 경우로 제한됩니다. 종교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을 정부가 제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옹호법이 대표적입니다. 그때 저도 성도들과 반대 입장을 분명히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마땅히 선포해야 할 복음의 가치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 삶의 본이 되는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남자 아이들을 죽이라는 바로의 왕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숭배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인간 권세 명령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인간 권세 명령보다 하나님께 우선해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본문이 나오는 6절과 7절은 성도가 국가의 권세에 복종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실천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금 납부입니다. 문맥상 납세에 대한 교훈은 5절에 양심을 이하여 할 것이라에 연결됩니다. 즉 양심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는 국민이라면 반드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권세자들의 칼이 무서워서 납세 의무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회피할 때 오게 될 제재가 무서워서 납세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는 자발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직장 보고만을 추구하는 회사입니다. 입구에 오면 직장 보고만을 추구하는 회사 라는 큰 스티커가 붙어져 있습니다. 2년 전에 약 23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40일간 하루 2시간씩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겁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잠도 잘 못 잘 정도였습니다. 직장 보고만을 추구하는 회사에서 세무조사의 결과 특별한 하자나 오점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세무조사를 받는 동안 가장 마음에 걸린 문제였습니다. 저와 구성원들은 성실히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세무조사의 결과 커다란 문제 없이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겁니다. 단지 부기상의 간단한 실수 정도만 발견된 셈입니다. 그동안 로마서 13장 7절을 기초로 회사를 운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방문한 사람들과 각종 모임과 강의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스스럼 없이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이 저와 구성원들에게 말뚝을 밝은 결과입니다.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냈고 직장 복음화의 열매였습니다. 세금 납부는 남과 비교하면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정석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상이 제가 2025년 10월 4일에 큐티한 로마서 13장 1절에서부터 7절의 사례입니다. 저의 큐티 사례가
여러분의 경건훈련,

0: 특히 큐티의 일상화와 방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도 저희 큐티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도 끊임없는 경건 훈련을 통해 말씀에 기름 부르며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월요일 저녁 지금까지 큐티 전문 사역자 정성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62-373-1000번, 광주전화 373국에 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0: FM 93.1MHz 광주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광주 전남지역 교계 소통의 창 FEBC 게시판입니다. 광주극동방송에서는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가 함께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며 장소는 광주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입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물 추첨의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은 필사 노트를 지참해 참석하시고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누구든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콘서트에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

번호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광주전화 373-1000번, 06373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빛가람교회에서는 왜 온라인 교회인가를 주제로 무료 강의를 진행합니다. 일시는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이며 장소는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빛가람교회입니다. 강사는 유튜브 라이브 교회 점호승 목사님이며 지역교회의 온라인 사역에 대해 강의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9082-3184번, 010-9082-318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는 부흥성회를 개최합니다. 일시는 8월 31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월 2일 오후 2시까지이며 저녁 7시 30분과 오후 2시 하루 두 차례 진행됩니다. 강사는 예복교회 소진우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6408-3763번, 010-6408-376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학교 광주 전남 지역 모임에서는 광주 전남 지역 목회자 부부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9월 1일 오전 10시 광주 동구 산수동에 위치한 광주 산수교회에서 진행되며 강사는 대전 한빛교회 백용현 목사님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244-9544번, 010-3244-954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문화 이주민 선교학교에서는 제4기 다문화 이주민 학교를 개최합니다. 9월 10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광주 광산구 산정공원로에 위치한 이주민 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다문화 이주민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전화 962-3004번, 062-962-300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극동방송 광주전화 373-1000번, 062-373-1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온라인 행사 등 알리기 원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샵 0153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소금과 빛의 사람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세 번째 소금과 빛의 사람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람. 자, 무리 가운데서 제자들이 산 위로 올라와 예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눈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소금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오늘부터 너희를 소금으로 만들 거다. 오늘부터 너희를 빛으로 만들 거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소금이 되어야 한다, 빛이 되어야 한다, 명령형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두고 봐라, 기어이 너희를 소금으로 빛으로 언젠가는

만들 거다 약속형으로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담백한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소금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빛이다 라고 존재 선언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스럽죠.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되겠다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산 위로 올라와서 예수님 좋아서 올라왔는데 준비도 안 된 그들을 향해 미안하다마는 당황스럽겠지만 이 말은 해야겠다. 오늘부터 너희는 소금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빛이다. 끝입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은 소금으로 살 거냐 말 거냐 빛이냐 아니냐 따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선택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금이 되느냐 나쁜 소금이 되느냐 빛나는 빛이 되느냐 숨겨진 빛이 되느냐 그건 우리의 몫으로 살아내야 할 책임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시취위원장을 한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목사 안수를 받겠다고 논문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마지막 오럴 테스트 시취를 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이 시취를 통과하고 목사가 되면 평생 목사로 살아야 합니다. 싫다고 목사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하고 안수 받아야 됩니다. 평생 목사가 되지만 그때부터 앞에 형용사는 그대들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좋은 목사냐 나쁜 목사냐 신실한 목사냐 타락한 목사냐 그건 우리의 몫으로 남겨진 책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시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제자다. 그러나 좋은 제자가 될지 그렇지 않은 제자가 될지는 너희의 삶으로 증명해 내라. 너희는 소금이다. 원해도 소금, 안 원해도 소금이다. 원해도 빛, 안 원해도 빛이다. 오늘부터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소금다운 소금, 빛다운 빛, 그건 너희가 살아내야 할 몫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 절인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소금인 것은 우리에게 주신 존재고 빛다운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살아내야 할 명령이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죠. 미국에 이민을 가서 오매불망 미국 시민권을 따는 것 모든 이민자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시험에 통과해서 미국 시민권을 받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오늘부터 United States of America, USA의 시민입니다. 시민이 될 겁니다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민입니다. 그렇게 그날부터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범 시민이 되는 건 자기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너는 내 제자다. 어디를 가든지 너희는 내 제자로 살아야 한다.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은 너희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좋은 소금으로 산다는 것 그리고 좋은 빛으로 산다는 것 이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무슨 의미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 이 소금의 역할로 볼 것 같으면 뭐 소금이 그 당시에는 뭐 안 쓰이는 데가 있었겠습니까만은 다수렴에서 크게 네 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음식을 만들 때 맛을 내는 역할. 두 번째 부패를 막는 부패 방지의 방부제의 역할. 세 번째 제사를 지낼 때에 제사장이 제물을 각을 뜨고 거기에 소금을 넣는 제사용으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너와 나의 언약 체결을 할 때 소금 언약으로 언약 체결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플러스 100가지. 그러니까 크게는 맛을 내고 그 다음에 부패를 방지하고 제물에 함께 드리고 언약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이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가 소금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살고 소금답게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이렇게 신실한 산재물로 살아라고 기능을 설명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기능은 훨씬 많아요. 소금이 사용되는 데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을 읽다 보면은 소금인 이런 기능, 이런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는 소금인데 한 가지만 강조하고 계셔요. 기능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이 되라. 이걸 강조하고 계셔요. 소금인데 한 가지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왜 그럴까요? 맛만 안 잃어버리면 음식 만드는 사람도 찾을 것이고 그리고 부패가 방지돼야 될 때도 찾을 것이고 제사장도 찾을 것이고 언약 체결할 때도 찾을 것이고 온 곳에서 필요할 때마다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금은 저절로 찾게 되어 있다. 어디를 가도 밟히지 않고 환영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오늘 소금이라고 말하는데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너희는 맛을 내면서 살아야 된다. 부패하지 않는 역할로 살아야 된다는 기능은 저절로 되는 것이고 맛만 안 빼앗기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소금의 맛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강조하는 거죠? 여러분 소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그건 저절로 사라질 거야. 많은 데서 너희를 찾을 거야. 너희가 맛만 안 잃어버리면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릴 수 있나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때 당시에 소금은 대부분 어디에서 왔냐면 사해 아시죠? 사해, 염해라고 그럽니다. 소금 덩어리의 바다. 그것도 남서쪽에 있는 에돔산에서 대부분 채취해온 소금 덩어리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 덩어리는 처음에는 소금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석고가 많아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다른 광물질이 많아요. 그리고 캔에 왔기 때문에 흙 덩어리도 많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있는데 흙이 있고 석고가 있고 여기 광물질들도 많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에돔산에서 채취한 이 소금 덩어리는 습기나 물에 굉장히 약해서 물에 노출되거나 습한 곳에 놓으면 나머지는 그대로 있는데 소금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기에는 영락없이 소금 그대로인데 맛을 보면은 소금이 사라져버린 소금처럼 생긴 소금 아닌 소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맛이 빠져나간 줄도 모르고 시장통에 유통되어져서 판매를 해서 여 소금 이거 참 보기 좋다, 잘생겼다, 쓸만하다 해서 사와서 음식에 넣어보고 부패 방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잡은 생선에 뿌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생선은 썩어져가고 음식은 하나도 밍밍하니 맛이 없고 할 때에 아 속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화가 나서 그 소금을 문 열고 밖에 던져서 밟아버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복불복처럼 어떤 소금은 나머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석고도 다 정제되어서 나가고 오로지 소금 안에 있는 소금만 남아서 진짜 소금으로 유통되는 게 있는가 하면 있어야 할 소금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불필요한 것만 소금의 모양을 하고 유통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제자들은 단박에 알아듣고 심지어 어떤 제자는 그날 아침에도 소금에 속아가지고 밖에 버리고 씩씩대면서 올라왔는지도 모르죠. 소금을 맛없는 소금 먹어본 적도 많고 속고 산 적도 많았던 이들 앞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너무 와닿는 비유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디다스인 줄 알고 사왔는데
집에 와보니 아다다 쓰더라.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히 나이키인 줄 알고 샀는데 나이스고 뭐 이런 거 푸마인 줄 알았는데 피마 뭐 프로스픽스 이런 걸 사는 거라 똑같은 기분인 거겠죠. 뭐 가짜인 줄 알고 샀다면 모르겠는데 진짜 값을 주고 샀는데 아다다 쓰면 화나죠. 이런 기분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당시에 유통되는 소금은 딱 두 가지인데 시작은 똑같아요. 그 사회에서 캐내온 시작점은 다 소금도 있고 불순물도 있고 석고도 있고 흙덩어리도 있고 다 똑같아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다 죄도 있고 부족한 단점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또 예수님도 담고 있고 다 시작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두 종류의 소금 중에 한 소금은 시간이 갈수록 소금만 남고 불순물이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중독도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도 없어지고 점점 정결하게 되어져서 진짜 맛깔나는 소금이 되어가는 소금이 있고 똑같이 시작했으나 버려야 할 것은 움켜쥐고 석고 흙덩어리 뭐 불순물의 광물질은 그대로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모양만 남고 안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의 생명은 사라져버린 소금같이 생긴 소금 아닌 소금. 이게 두 종류가 유통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뭘 제가 지금 말씀드리냐면 다 시작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다 부족하고 또 은혜로 버무려져서 시작은 다 미약하게 출발했지만 하나는 멋진 만나는 소금이 되고 하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돌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 무슨 차이가 있죠?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끝이 달라지는 사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는 오늘부터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를 세상으로 내보낼 거다. 그랬을 때 너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지 말라. 돌덩어리가 되지 말고 소금덩어리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저 산 밑에 저작거리에 소금의 모양은 하고 있으나 맛은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면 바리새인이요 사두개인이요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멋진 소금의 옷을 입고 누가 봐도 멋진 하나님의 토라를 읊고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같고 사거리 가장 높은 곳에서 기도의 목소리가 우렁찬금 맞는데 그게 전부 석고 덩어리, 광물질 덩어리, 흙 덩어리지 그 안에 소금기가 하나도 없는 맛을 잃어버린 그 세상으로 너희는 내려가서 그들을 당황시키는 사람이 되라. 소금처럼만 생긴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경험했을 때에 너희의 맛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짠맛을 내어 거짓된 소금을 당황시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소금의 모양만 있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저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 같은 산상설교의 뒷부분 7장으로 가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주여 하고 기도의 모양은 있으나 기도의 능력은 하나도 안 믿는 자들이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멀어진 사람들이다. 짠맛은 온데간데 없고 모양만 점점 더 갖추어져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고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되면 이제는 모르는 찬양이 없고 찬송가도 4절까지 봐도 되는데 일부러 나는 외운다고 안 보고 부르면서 기도를 해도 유창하게 기도를 하고 성경책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도 알고 성경 구절도 외우는 모양은 점점점 갖추어 가는데 그 안에 주님이 진짜 찾는 그러한 짠맛이 있는가 했을 때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이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소금의 비유처럼 모양은 똑같이 이렇게 앉았는데 갈수록 진짜 소금이 되어가는 사람, 갈수록 점점 돌덩어리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심각하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어느 성분이 더 많습니까? 무엇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소금이 많아지는 소금의 사람으로 빚어지고 있나요? 아니면 점점점 멋스러워지는데 소금을 닮은 석고 덩어리가 되고 있나요?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소금이라고 했으니 소금이겠지. 소금이면 당연히 짠맛이 있겠지. 이러고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있었던 소금이 빠져나간 건 아닌지. 분명히 소금이 있었는데 그건 벌써 다 녹아서 없어진 것은 아닌지. 모양만 갖추고 능력은 상실되고 기도는 하지만 기도의 능력은 믿지 않고 입술로는 가까우나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진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누가 뭐래도 소금같이 생긴 석고 덩어리로 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강중치 모든 권속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소금되어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맛만 안 잃어버리면 네 가지 기능, 여덟 가지 기능 외우지도 마라. 소금이 맛있는데 요리사가 안 찾겠냐? 소금이 맛있는데 고기를 잡아온 어부들이 안 찾겠느냐? 소금이 맛있는데 제사장이 제사 지낼 때 너희를 안 가져가겠느냐? 소금이 제맛을 내는데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너희를 안 찾겠느냐? 소금이 필요한 곳이 백 곳이라도 맛을 안 잃어버리면 너희는 어디든지 환영받지 길에 버려져서 밟히는 자가 되지 않는다. 저는 우리 강중집 성도가 정말 예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아 어디서든지 환영받고 여러분이 오면 멀리서부터 빨리 오라고, 아 조심하라고 저 사람, 밖에 버려 밟히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어디를 가나 맛을 내어 환영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곳이 맛깔나고 썩어진 곳에서는 부패를 막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제물로 하나님 제단에 주의 백성 되도록, 그리고 언약에 사용되는 것처럼 누군가 약속을 할 때도 여러분을 기꺼이 확실한 증인으로 세울 수 있을 만큼 신뢰받는 그러한 소금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소금인데 제대로 된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빛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건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끝이 아니라 16절에 빛을 비추라 라고 하셨던 것은 명령입니다.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치면서도 빛을 안 비추는 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불순종인 겁니다. 빛을 비추는 건 내가 좋으니까 비추는 게 아니라 순종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추면 칭찬받고 안 비추면 책망받습니다. 선택사항 아닙니다. 그래서 빛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 눈에 잘 띄는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매우 부담스럽지만. 15절이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는 말통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할 때의 말. 그러니까 말 아래 통으로 볼입니다. 영어로 덮어두지 아니하고. 빛을 비추었는데 말통으로 덮어버리면 빛이 감추어지겠죠.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대가 있고 등경이 있어서 그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말 옛날에는 장독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아,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테야. 그 다음 뭐죠? Let it shine, let it shine, let it shine. 그 다음에 독 안에 안 두고 비추게 할 테야. 그게 독, 여기 말, 볼이라는 뜻이죠. 감추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통으로 덮어두지 말고 등잔대 위에 올려놓아서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너 때문에 길을 알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라 이 말이지요. 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빛은 집안을 비추기 때문에 등불을 켜서 집안을 비출 만한 등잔대 위에 등경 위에 세워지는 빛이고 또 하나의 빛은 집안을 비추는 게 아니라 온 동네 도시를 비추기 위해 제일 높은 산 위에서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우리 보고 집안에서 등경 위의 빛, 너가 사는 동네에서는 산 위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산 위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산상설교죠. 자,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앉아 계시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사람, 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이 등불입니다. 등불. 자,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등잔대 위에 뭐 요즘으로 말하면 유리가 있겠죠. 등 안에 촛불을 넣으면 그걸 통해서 집안에 비치는 거겠죠.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예수님은 너희가 산 위에서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산에서 산 아래를 다 비추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산 밑에 있는 무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산 위에서 너희에게서 비추는 빛을 보고 산 위로 올라와서 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제자들이 빛을 비추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제자들에게서 빛이 안 나오면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두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다가 더 산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영영 떠나게 되겠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산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너희는 빛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이 빛은 누구의 빛인가요?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빛입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빛이 제자들을 관통해서 나가는 겁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 빛은 누가 뭐래도 이 세상 유일한 빛인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400년 만에 등장한 침례 요한을 보고 저는 빛이다, 흑암에 400년을 뚫고 이 땅에 온 빛이라고 그랬을 때에 침례 요한의 손을 흔들면서 빛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있는 빛이 있으니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럼 너는 누군데? 라고 물으니 그가 1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이 여러분은 빛도 아니고 제자들도 빛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비추는 빛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가 빛이라고 해도 그 빛은 내 빛이 아닌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가는 예수의 빛인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은 천재신 것 같아요. 이 비유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딱 그 그림이에요. 예수님 앉아 계시고 제자들이 앉든지 서든지 예수님 주변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제자들 때문에. 아무리 보려고 해도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산 아래 있는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 빛이 흘러나갈 때, 그때만 밑에 있는 사람이 오! 저 제자들 앞에 빛인 예수님이 있나 보다 하고는 제자들에게 비치는 빛을 보고 산 위로 올라와 예수의 제자가 되겠죠. 산 아래 있는 사람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자들이 그 예수의 빛을 비추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16절이에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해요? 결국은 예수님께로, 결국은 하나님께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은 빛이신 예수님을 직접 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수 믿는 사람다운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지요.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잘난, 내가 빛나고, 내가 알아가지고 성공하고, 내가 못하는 게 없어서 나를 빛내는 존재가 되는 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못 만듭니다. 여러분에게서 나가야 할 빛은 여러분의 성공을 자랑하는 여러분의 빛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비추는 반사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항상 해를 품은 달이라는 것을, 내게 나가는 빛은 언제나 해를 반사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명령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빛을 비추는 것은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무조건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이 중에 단 한 분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빛을 숨겨 통 안에 숨겨두는 분이 없어야 합니다. 숨기면서 살지 마십시오. 산 위에 가장 높은 곳에서 온 동네를 비추는 그러한 빛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 저 사람 보니 예수 믿고 싶다. 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집안 하나를 비추는 등경 위에 빛이 되어주고, 우리가 다 모인 우리 교회는 한 도시를 비추는 산 위에 빛이 된다면 적어도 이 도시에 예수님 몰라 지옥 가는 사람 없고 그 빛인 산으로 올라와 예수님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책을 읽다 보니 방 안에 촛불 하나만 켜놓아도 그 방 안에 겨울날 그릇에 물이 얼지 않는다 그러더군요. 여러분 한 분이 욕심 너무 내지 말고 오늘부터 나는 산 위에서 비추리라 한 걸음에 다 거기까지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비출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십시오. 집안에 등잔 위에 등불이라도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똑부러진 한 사람이 되면 결국 그 예수 믿지 않는 집안도 다 결국은 예수 앞으로 돌아와 그 생애가 얼어붙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교회만 제대로 자기의 빛을 비추어도 세상은 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빛을 숨기지 말고 비추어서, 지금은 집안의 등이지만 내일은 우리 도시 안의 등이 되고 모레는 대한민국의 등불이 되고 열방의 등불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은 찬양과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으로 가득한 분이시지만 우리 인간을 통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심으로 또 그분의 영광은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데요. 이런 예배자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룩한 삶으로 촘촘히 지은 옷을 입고 나가야 하는데요. 이 거룩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먼저 우리의 삶을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가득한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내 삶을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입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첫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뉴스 미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첫 찬양으로 들으셨고요. 김태훈과 신효선이 함께 찬양하는 하루, 그리고 손영진의 거룩거룩거룩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29편 2절에는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으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흘러넘칠 때마다 찬양에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주님 경험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찬양 가운데 0과 6이 시원케 되길 소망하면서 찬양 3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beloved. He is our song.
1: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영어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들은요. 한웅재 목사님의 거친 세상에서 찬송 들으시고요. 희지윌의 하루 그리고 메리제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풍성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다시의 찬송 함께 들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계속해서 주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이렇게 문자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조수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요, 드림아이와 송정미 사모님 함께 찬양하는 축복송, 그리고 인피니트 밴드의 찬송이었죠. 내 모든 시험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야 한다고 앞서 함께 나눴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룩한 예배, 그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시간 문자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곡 연주곡 띄워드리면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의 멜로디. 찬양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1: 찬양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극동방송 찬양 FM입니다. FEBC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열 번째 시간 올바른 싸움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성경에는 강인한 체력을

0: 가진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그중 몇 명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열 번째 이야기, 올바른 싸움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인물과 사건들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1: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엔 아주 많은 운동선수들이 다양한 종목에서 각자의 기량을 뽐내며 서로 경쟁합니다. 그 중에는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선수들도 있지만 아주 특별한 몇몇 선수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수들은 그러한 은사의 빈자리를 치열한 노력으로 채우죠. 다윗 군대의 장군 요압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경쟁심이 아주 강했고 항상 때와 장소를 잘 맞추는 묘한 재주가 있었죠. 그래서 항상 최고 수준의 신뢰를 받으며 권력의 힘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승리하는 법도, 그보다 더 중요한 지는 방법도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요압이 사울왕의 군대에서 젊은 장교로서 경력을 시작한 이래로 그는 항상 승리하고 위로 올라가기만 했을 뿐 좌절이라면 어떤 종류의 것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2: 모두 무기를 들라!
1: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요압의 적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쫓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요압을 평생 쫓아다니며 요압에게 영향을 주었죠.
2: 그는 용감하고 칼과 창을 잘 다룬 용사였다. 발이 빠르고 30명의 최고의 용사들을 지휘하던 지도자였으며 남자 중에 남자였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영혼을 쉬게 하실 것이다.
1: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아사엘의 시체를 옮겨 그의 아버지가 묻혀있는 베들레헴의 무덤에 장사했습니다.
2: 앞으로 전진!
1: 자신의 동생을 영예롭게 보내는 짧은 순간이 지나고 요압은 다른 수많은 책임들을 지기 위해 밤이 새도록 걸었습니다. 그들이 헤브론에 이르렀을 때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 사이에서 전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헤브론에서 요압은 급히 다윗의 군대를 재정비하고 기운을 되찾아 지체 없이 아브넬을 쫓았고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군대는 요압이 광야에서 열악한 환경을 견디며 수년 동안 꾸준히 해온 훈련들을 통해 더 숙련되고 뛰어난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전투 후에도 수적으로 훨씬 많이 살아남았죠. 이스라엘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는 오랫동안 전쟁을 치렀고 그러면서 다윗은 점점 더 강해졌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약해졌습니다. 아브넬의 상황은 계속 안 좋아졌습니다. 전쟁에서 갈수록 약세를 보이며 사울이 죽고 왕좌에 오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의 사이에서 논쟁이 계속됐기 때문이죠. 젊은 세왕은 지혜가 없었고 아브넬의 충성심과 판단에 무모하게 도전했습니다. 아브넬은 조용히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협상을 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함께 다윗을 새 왕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3: 저 전령은 누가 보낸 겁니까?
4: 아브넬이 보낸 전령이네.
3: 예? 아브넬이요?
4: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으로 섬길 수 없다 했다는군. 그래서 나와 협상을 하러 오려고 하는 것 같네.
3: 저, 협상을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함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4: 아브넬이 지금은 비록 적군이긴 하나

0: 배신을 하진 않는 나일라살. 명예를 중시하는 용사제. 그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1: 알겠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그와 절대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전투에서 그를 이기고 있으니 협상이란 건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0: 나도 잘 알고 있다. 요압은 싫어하겠지만 협상을 통해 이 전쟁을 조금이라도 빨리 끝내고 우리 이스라엘 군인들의 사상자를 줄일 수만 있다면 난 뭐든 할 용의가 있지.
1: 그럼 아브넬의 방문을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십니까?
0: 전령은 지금 아브넬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들을 만나고 있다고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헤브론으로 날 만나러 오겠다 했지. 계획대로 일이 진행된다면 내일 낮이면 아브넬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2: 아브넬은 장로들을 동참시키고 전령의 말대로 다음 날 혼자서 헤브론으로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0: 오셨군요, 아브넬 장군. 오랜만입니다.
3: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아사엘의 죽음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0: 저도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사들이 전장에서 쓰러질 수 있는지.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한 사이에 이런 비극들이 참 많이도 일어났군요.
3: 그렇습니다. 이제 이처럼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은 멈춰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뜻을 모아왔습니다.
0: 잘 만나보셨습니까?
3: 예. 모두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장로들은 왕께서는 우리와 같은 혈육이고 전에 사울이 왕이 돼서 우리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군대를 거느리고 출전했다가 다시 데리고 돌아오신 분이 바로 다윗 왕이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에도 바로 다윗 왕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온 이스라엘이 이곳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3: 그럼 전 이만 물러가서 다윗 왕께서 동의하셨다는 뜻을 전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윗 왕 앞에 모아 언약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4: 요압 장군!
5: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겠습니까?
6: 지금 말인가. 지금 막 돌아오는 길이라 좀 피곤한데 뭐 오래 걸리는 얘기가 아니라면 해보게.
5: 예. 장군, 지금 우리 진영에 누가 왔었는지 아십니까?
6: 누가 왔는데 그러나?
5: 아브넬 장군입니다.
6: 누구? 넬의 아들, 아브넬?
5: 예. 어제 전령을 보내더니 오늘 조용히 와서 다윗 왕과 어떤 중요한 협의를 하고 돌아간 것 같습니다.
6: 아니, 내 동생을 죽인 그 아브넬이 여기 우리 진영에 들어왔다가 평온하게 돌아갔단 말이냐 지금?
5: 장군, 그렇게 화만 내신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다윗 왕께서는 그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스라엘과 합칠 수 있도록 도울 거라 믿고 계십니다. 아, 저기 다윗 왕께서 오시는군요. 화를 가라앉히시고 차분히 직접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 요압 장군, 돌아오셨군요.
0: 요압 장군, 오늘 누가 왔었는지 아시면...
6: 왕께서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제 발로 왕 앞에 왔는데 그를 그냥 무사히 돌아가게 두셨단 말씀입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은 다윗 왕을 속이고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입니다.
0: 그래요. 장군께서 아브넬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신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개인적인 감정은 잠시 덮어두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우린 지금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이 끔찍한 전쟁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끝내야 하고 그걸 위해 아브넬이 아니라 그 누구의 도움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부디 심호흡을 크게 하시고 같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6: 전 다윗 왕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왕좌에 오르시길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옆에 있을 거고요.
0: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우린 지금 같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아브넬이 오면...
6: 죄송하지만 전 지금 막 전투에서 돌아와 너무 피곤합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쉬셔야죠.
6: 감사합니다.
0: 예, 어서 가서 쉬세요.
2: 다윗에게 협조하겠다는 것처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은밀히 사람을 보내 아브넬을 찾아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난 아브넬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만날 약속을 뒤로 하고 그와 함께 가던 길을 되돌아왔죠.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니 요압이 그와 조용히 얘기를 하려는 듯이 성문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요압은 거기에서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는다며 아브넬의 배를 찔러서 죽였죠. 몇 시간 후 누군가 아브넬의 시체를 발견했고 그 소식은 다윗에게 전해졌습니다.
0: 이건 분명 요압이 한 짓이다.
5: 하지만 요압 장군이 순순히 자백하진 않을 겁니다.
0: 그렇겠지.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모셔오도록 하라. 아브넬의 장례식을 여기 헤브론에서 치를 것이다.
2: 장례식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다윗의 지시로 그 자리가 아주 불편했던 요압은 굵은 배를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에도의 행렬을 인도했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가며 목 놓아 울고 온 백성도 울었습니다.
4: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의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작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이 앞에 엎드러짐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돌을 굴려 무덤을 막으라.
2: 아브넬의 장례식이 끝난 후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 군대와의 전쟁은 끝이 나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7: 다윗 왕 만세!
8: 만세!
9: 다윗 왕 만세!
10: 다윗 왕 만세!
2: 요압은 그 후에도 군대 장관으로 다윗을 왕으로 모셨지만 둘 사이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점점 안정을 찾으며 강성해졌고 요압도 더욱 힘있는 군대를 만들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탄탄한 입

0: 씨를 굳혔죠. 하지만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채 몇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윗이 사랑하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다윗의 군대에 쫓기는 신세가 됐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부하들과 함께 압살롬을 살해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후로도 골이 깊어진 관계를 유지하며 지냈고 그렇게 둘 다 늙어 다윗이 후계자를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요압은 평소 친분을 쌓아왔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야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계략을 세웠지만 그 모든 건 물거품이 되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막내 아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죠.
1: 아버지, 부르셨어요?
2: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솔로몬,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키거라. 솔로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한 짓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두 장군을 살해하여 평화로운 때 피를 흘렸다. 넌 그것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요압은 타고난 육체적 능력과 뛰어난 지혜를 고루 갖춘 아주 유능한 전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기는 것만이 중요했죠. 요컨대 아무런 자비심도 없었고 승리에 대한 겸손함도 없었습니다. 또한 존엄성과 인격을 갖춘 채 패배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역경에 대처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으므로 고난을 당할 때 그는 괴로움과 증오에 빠져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됐고 결국 외롭고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신뢰하면서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할 때 우리는 우리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죠. 그분의 성령이 우리 삶으로 찾아오셔서 매일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죠. 우리는 죄 없는 삶을 살고자 반드시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죠.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인도받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죠. 거기에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뿐 아니라 우리의 원수까지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 삶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매일매일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강인한 체력을 가진 성경 속 인물들 시리즈 10번째 시간 올바른 싸움.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신범식, 임호기, 이정민, 해설 서혜정, 번역 구성 정경원, 연출 박진탁. 주일 드라마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샵 1069번으로 문자 혹은 극동방송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맺어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문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인권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나는 하나님이 나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에 감사드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극심한 인종차별을 겪는 시기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정말 수준 높은 감사인데요. 영화 사랑의 원자탄의 실제 인물인 손양원 목사님도 공산당에게 두 아들을 잃고 이런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 자녀가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숙한 신학인은 복에도 감사하며 고난에도 감사하죠.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감사의 수준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합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지혜 말씀 시편 91편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한 주가 다시 시작되는 월요일 밤입니다. 주말의 쉼이 벌써 아득하게 느껴지고 마음 한켠에는 또 무게가 얹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짐을 다 내려놓고 오라고 하지 않으시고 짐진 그대로 당신께 오라고 하십니다. 그 무게가 오히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끄는 통로가 되기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곡은 스테픈 맥워터의 Come Jesus Come 들으셨습니다. 쉼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한 쉼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 아나파우시스는 짐을 진 짐승이 잠깐 멈춰 숨을 고르는 순간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짐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도 다시 걸어갈 힘을 회복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쉼은 삶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삶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닐까. 오늘 하루 지고 온 짐이 무거우셨다면 그 짐을 진 채로 잠시 주님 앞에 멈춰서는 그런 밤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시편 63편 강명식이 불렀고요. 한부영의 나의 노래 그리고 오벳의 수고하고 무거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크리스 톰린의 Amazing Grace, Gaither Vocal Band의 Make the Morning Worth the Midnight, 그리고 나탈리 그랜트와 시스 와이너스가 함께한 My Tribute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쉰다라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몸은 누워있는데 머릿속으로는 내일 할 일들을 계속 굴리고 있고 정작 자야 할 시간에 오늘 못다한 일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쉬는 것조차 잘 해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가는 그런 셈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는 잘 쉰다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무거운 그대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잘 쉬지 못하셨어도, 잘 감당하지 못한 하루였어도 정말 괜찮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오는 것,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조준모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길승의 주님 한 분만으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요즘 제가 묵상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바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이런 묵상이 자꾸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는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고 반복해서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는 걸까? 이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붙잡고 여러 번 묵상하고 곱씹어보고 하다가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어왔어요. 난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 말씀, 소망, 그리고 위로는 깨지지 않는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보배라는 것을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우리는 잘 깨어지는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 그리고 말씀은 세상의 그 어느 곳보다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깨지거나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깨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우리는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빛은 결코 무너지거나 거꾸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질그릇 깨진 틈 사이로 그 빛은 더욱 찬란히 빛날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 성령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솔 피셔 배인기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은 창문의 작은 질그릇의 소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우리는 참 깨지기 쉬운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그런 묵상이 되는데요. 저만 그런가요? 자꾸 실수하고 반복해서 죄를 짓고 나는 정말 왜 이럴까? 정말 왜 이러는 건가요? 주님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실수하는 제 모습이 참 힘듭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묵상을 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맞다. 아멘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두려움이 올 때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어차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질그릇 속에 담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사랑의 빛을 온 누리에 비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제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 소감 다 좋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의 영어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려고 질그릇같이 연약해서 깨져도요, 그 깨진 틈 사이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추고 있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꼭 붙잡고요,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포근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합니다. 내 안에 그렇지만 진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담겨져 있고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내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소망의 빛은 강력하다는 것, 절대 깨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소망과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것들을 지식과 의지의 조합으로 개발하고 바꿀 수 있다 믿는다고 스카이 제서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는데요. 사과나무가 살구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복숭아나무가 귤을 생산할 수 없듯이 지식이나 의지, 노력을 쏟아부어도 나무가 스스로 자신의 열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무의 정체성에 따라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더욱 탁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찾고 열심을 다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를 개선하려 노력하기보단 정체성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버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자라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노래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시와 그림의 임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마커스 월십의 주 은혜임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원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예수 캐리 언더우드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허브워십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피아 월십의 내간을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폭염 속 안전을 위한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사고 예방수칙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을 두고 외출할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고 전화 등으로 안부를 확인하기.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자녀들은 수시로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 물을 많이 마시고 카페인 음료나 주류는 피하기.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챙이 넓은 모자, 양산, 물병 등을 반드시 휴대하기. 건설 현장 등에서는 폭염 안전수칙을 꼭 지키고 가장 더운 시간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그늘에서 휴식하기. 외출 중이거나 집에 냉방기가 없는 경우 가장 더운 시간에는 인근 무더위 쉼터에서 더위를 피하기. 가축은 축산의 환기, 물 뿌리기, 적정 사육 마릿수 유지 등으로 온도 상승을 억제하고 양식 어류는 꾸준히 관찰하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기. 또한 폭염 등으로 인한 고온다습한 날씨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염된 물이나 식재료를 섭취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은 비누로 꼼꼼히 씻고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고 물은 끓여서 마시고 조리도구와 시설은 철저히 세척, 소독하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극동방송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 아시죠? 같은 사람들 뭐 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자성어이기도 합니다. 또 이와 비슷한 말들이 참 많잖아요. 동병상련도 있고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어떤 형편이나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이 곁에 있게 되기도 합니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가. 여러분은 지금 곁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를 더 근심 걱정하게 만드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지요. 또 주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주위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은혜를 우리도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도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서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 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가 가까이 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시며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을 멀리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좋아서 또 다른 쾌락과 성공이나 여러 가지들이 하나님을 있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고 또 주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세상을 환하게 비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외부의 정보도 함께 전해드릴 텐데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로 듣고 계신 북방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땅에서 FM 채널과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듣고 계신 분들도 이 시간 늦은 시각까지 깨어 계시거나 아마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일 텐데 또는 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모두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요 어제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또 이주하신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오신 탈북 신앙인들의 간증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실 거고요.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응원의 메시지 한 줄을 복음 통일을 위한 한 줄의 기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에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어요.

0: 북향민 신앙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를 감당한 지 80여 년에 달합니다. 분단 이후 하나님께서는 북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구제하고 구출하기 위해, 탈북민의 정착들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요. 그 가운데 이 땅에는 수많은 탈북민 성도님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주사 삶의 희망을 갖게 되고 또 복음 통일을 위해 헌신할 일꾼들로 삼아주셨는데요.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모진 고문과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널리 전하고 계신 탈북민 김보빈 집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며 집사님의 사역과 또 탈북민들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그 고부 갈등에 너무 힘들어서 제 딸을 두고 떠날 수는 없어서 제가 저희 사랑하는 딸을 얻고 그 집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길 장백산 가이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내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집주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으니까 자궁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 혼자 나왔으면 됐을 걸. 왜 내가 애까지 데리고 나와서 같이 고생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엄마이니까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던 과정에 대구에서 오신 분을 만났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니까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자궁암은 병이 아니다. 그리고 너네가 말하는 남조선의 북조선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다. 너도 한국으로 가라 해서 제가 브로커를 연결을 해가지고 2007년 7월 9일 날 저희 딸을 보육시설에 맡기고 제가 한국행을 내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분명히 출발은 7월 9일 날 했는데 제가 감옥에 잡힌 것은 7월 11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행 중에 간첩이 서가지고 저희가 내몽골 국경 두 번째 선을 넘다가 잡혔거든요. 단동이라는 곳에 신의주를 통해서 나간대요.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신의주로 가게 되면 저희는 두번 죽습니다. 혈서를 쓰면서까지 저희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진짜 기적같이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내몽골에서 더문 병방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언성보이부에서 그렇게 저는 말로만 듣던 그 보이부 형태를 실태를 그때야 알았습니다. 자그마한 독감망에 넣고 사족의 흰벽이 아닌 핍투성이가 된 그런 거기에서 각목으로 때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각목에 이렇게 팔꿈치 맞고 대못에 찔리고 23일 동안 너무나도 힘들게 고문을 당하고 들어왔는데 밤에 불은 없고 도청은 되는 거예요. 경비에서는 아바이가 이렇게 쑥 들어와가지고 뚜벅뚜벅뚜벅 그 우리 호실 앞으로 지나가는데 내 머리맡에서 저를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네 누구 딸이 맞냐? 맞으면 고를구덕이고 아니면 흔들어라. 근데 맞았어요, 제가. 그러면서 조금만 참아라 해서 내 손에 사탕 세알을 쥐어주고 나갔는데 다음 날에 샛별 보이부에서 저를 호송하러 온 거예요. 샛별에서 온 보이지도는 저한테 너무 살뜰하더라고요. 그 구치소가 모자람으로 해서 대기소라는 데서 또 대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누군가가 아줌마가 저한테 와가지고 감찰과 부과장이 여기에 있는 여자들을 다 성추행을 한대요. 성추행이란 용어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며칠 만에 저한테 진짜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밖에서 문 열고 들어와서 나를 살리지 않는다면 저는 살아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임신까지 되어서 마취도 없이 산부인 때 수술 때도 아닌 책상 위에서 강제 낙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피 흘리는 몸으로 구치소에 올라가서 다시 또 조사를 받고 고문 받고 하다가 2008년 4월 20일 정거리 교화소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40일 동안 아침 굶식기도 하게 해주세요. 저한테는 찾아올 사람도 없고 면회올 사람도 없으니까 교화소에서 살아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발부터 산에 가자면 나무로 꾼 짐바, 그리고 똥태비를 나르려면 배낭이 있어야 되잖아. 그 배낭마저도 손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굶식기도 끝나는 동시에 제가 신입반에서 끝나서 교화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6평 7평 되는 그 감옥에 200명이 너무나도 잠자리 갖고 싸움을 하고 위에서는 빈대가 떨어지고 눈 뜨고 있으면 눈에 떨어지고 입 벌리고서 입에 떨어지고 몸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면서 사람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너무나도 매일같이 죽은 사람들이 내 옆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내 생활이 일상이 됐던 거예요. 나는 저렇게 죽지 말아야 된다. 그런 각오로 사는데 그 사람들이 3일이 지나가면 그 몸에서 구데기가 나와요. 저것도 약이 될수 있겠다. 그 구데기를 썰어가지고 탑에다가 불에 볶아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그 단지밥에 볶아서 먹는 사람. 근데 제가 그 구데기 가루를 어떻게 하냐면요, 상처는 없는데 속에서부터 썩어 나오는 거 있잖아. 북한에서 정초라고 했어요. 밑에서는 썩어 올라오니까 뭔가를 상처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가지고 내사를 찔러가지고 부항을 붙여서 이렇게 그 처치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사적에 나다가 마지막으로 가슴이 났어요. 살이 많은 부분에 안에서부터 썩어 나올 때그 어떤 약도 말안 듣는 거예요. 대이모가 작은 페니시린병 약통에 가루도 아닌 물도 아닌 그런 지긋지긋한 그런 걸 가져다 가슴에다가 나무를 찔러가지고 부항단지에다가 건물을 뽑아내고 제가 그 가루를 엿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3일 됐는데 안 아픈 거예요. 사적에 막 가려우면서 진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살이 나오고. 그래서 3일 돼서 배엄마가 와가지고 어떤

달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조장이라게 되면 한 조에 30명, 한개 교합안에 170부터 230명까지 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우리 저의 한 어르신을 저한테 와서 "조장, 나 고추 먹고 싶소" 해가지고 제가 고추를 뜯다가 들키게 됩니다. 그래서 피 터져서 이렇게 맞아갖고 들어왔는데, 그 어르신을 보니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동음아, 고추는 살리지 못했지만 내일 다시 훔쳐서 갖고 오겠으니까 꼭 살자고." 근데 10시 돼서 취침 시간이 됐는데 주머니에 손이 들어가 보니까 고추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추를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이 고추 두 개가 뭐라서 내가 이렇게 피 터지면서 맞아야 되는가. 그래서 그 엄마한테 고추를 주면서 "이제는 먹고 살아라고. 꼭 살아서 나가야 된다고." 제가 그 고추를 그 엄마한테 주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쪽 창문에 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추 두 개가 이렇게 내가 죽을 정도로 맞아야 되냐고." 억울해갖고 하나님 앞에 쪽 창문에 대고서는 막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하셨는데,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길은 피할 길을 준대요. 근데 저는 1년을 하나님을 믿고 다녔지만 말씀을 몰랐어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찬송만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와닿았고, 이 가사만, 곡만 들어도 눈물이 그렇게 나고, 왜저 노래가 이렇게 슬플까? 내 마음에 너무 위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을 많이 했어요, 감옥에서. 근데 갑자기 그 말씀을 탁 주면서, 더 이상 제가 쪽 창문에 내다 놓고 이렇게 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바지를 벗고 화장실에 앉아갖고,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들여보낸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사명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며칠 내내 5시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 12시면 기도하면,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날 이곳에 들여보낸 뜻이 어디 있냐고 기도를 하는데, 전도라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전도! 그래, 전도하지 뭐. 그래서 저의 제일 장기수들로부터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아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부부가 다 장기수들로 되어서 들어왔는데, 그 언니한테 제가 하나님을 전하고, "언니, 누군가가 면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니네 부부 중에 누군가라도 빨리 나가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나가기를 우리 기도하자고 했는데, 석 달을 기도했는데 나갈 수 없는, 남편은 15년 받고 여자는 12년 받았는데 남편이 출소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출소했는지 몰라. 근데 갑자기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내 이름을 부르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내 남편이 출소해서 면회 왔대요. 갑자기 남편이 나가서 면회 온걸 보면서 이 면식 갖고 애들하고 먹고 살라 하고 본인은 빈몸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서 장기수들을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여기 코로나처럼 40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딸이라" 하면서 저의 딸의 얼굴에 천사달 날개 달린 그 천사가 갑자기 제이 머리에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제가 벌떡 선 거예요. 분명히 죽겠다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는 거고, 근데 다음 날에 저는 정상이 되어서 병방에서 나와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짜 허약한 몸으로 교합원에 들어갔는데 결국은 건강하게 68kg로 3년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게 교화소를 나와서 저를 팔았던 친구 숙모와 저희 가족에게 영접기도 시킬 줄은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2011년 제가 4월 8일 날 다시 중국으로 넘어와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진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저희 딸을 찾으려고 하니까 자궁암에 걸렸던 생각이 나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도 없어졌고, 그리고 3년 동안 저희 딸을 입양만 하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결국은 저희 딸을 만나서 열을 내니까 입양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까지 다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진짜 눈동자같이 365날을 진짜 1분 1초도 저 곁을 안 떠나셨더라고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알면서 아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이 신천지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다 보니까 14만 4천 명이 되었고 또 거기에서 물리치고 저희 딸을 나왔는데 안상홍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알던 하나님은 이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물리치고 아 목사가 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거룩한 주일만 저희 딸을 데리고 지키다가 2012년 6월 1일에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오면 가나안에 도착한 마냥 저는 잘살줄 알았는데 악몽에서 많이 시달렸고, 그러다가 탈북민 선교사님 두 분을 만나서 치유 집회에 갔다가 용서라는 시간에 결국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를 내 자식을 죽였던 그런 날 성폭했던 그런 인간들을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발버둥을 칠때 하나님이 그래서 너가 할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내가 있단다. 이런 음성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선포를 했을 때 북한이 다시 열렸고, 하나님이 새롭게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북한을 넘어서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회개하고 회복이 되니까 북한이 보였고, 하나님이 먼저 온 통일이 아니 내 하나님이 받은 사랑을 그곳에 바로 전하고, 여기 온 탈북민 3만 5천 명보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3만 5천 명이보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하교회가 그곳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은 북한을 생각할 때 아픔이 아닌 기쁨으로, 아픔에서 일어나 곧바로 서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북한을 넘어서 땅끝까지 열방까지 품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것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시리아 새 정부가 미국 국제원자력기구와 합의해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명 단위 작업조로 고용해 식품 제조와 농업, 봉제 등의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는 엔비디아가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등 월가 대형 금융회사 6곳과 손잡고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주차 로봇이 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시스템이 다음 달부터 국내 아파트에서 처음으로 시범 운영됩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의 국내 카드 사용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며 지난해보다 66% 급증한 가운데 피부과와 한정식집 등 미용 의료와 외식 분야에서 소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일보는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모델을 앞세워 성장한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이용료를 올리고 상업용 모델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유료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개인 미용사를 찾는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는 전남 광양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9뿌리가 발견돼 감정가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북한의 지원으로 건설된 곳으로 평가되는

시리아 핵시설에서 나온 핵물질을 제거할 예정입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정부와 IAEA는 시리아 정부와 협상을 거쳐 99번 부지로 불리는 비밀 핵시설을 처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곳에는 과거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알키바르 원자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방사성 물질과 연구개발 장비 등을 숨겨온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알키바르 원자로는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흑연 감속로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으며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의 지원을 받아 건설된 것으로 평가해왔습니다. 원자로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됐지만 이후 남은 물질 가운데는 핵무기 제조의 기초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우라늄 정광, 이른바 옐로 케이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옐로 케이크 자체를 곧바로 핵 분열 무기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방사성 물질을 퍼뜨리는 더티 밤에 악용될 위험이 있습니다. 아사드 정권 붕괴 이후 핵물질이 적대 세력에 넘어갈 가능성을 우려해온 이스라엘은 해당 시설의 출입구를 폭격해 봉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추가 군사 행동을 막고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리아 새 정부와 IAEA를 설득해왔으며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 경제 재건을 추진하는 시리아 정부도 핵물질 제거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여성 노동자들을 40 명 단위의 작업조로 고용해 생산 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터넷 매체 고르돈에 따르면 러시아에서는 구인 구직 플랫폼을 통해 기업에 북한 여성 노동자 작업조를 공급하는 인력 알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컨베이어 생산과 농업, 봉제 등 경공업과 식품 제조 현장 등에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식품 제조 작업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알선 업체는 북한 여성 노동자를 40명씩 한 개 작업조로 고용해야 하고 인원을 나눠 배치할 수 없다고 안내했으며 고용주는 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독립된 숙소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력 공급 단가는 시간당 480루블, 우리 돈으로 약 8,200원부터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2017년 대북 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소득 창출을 금지하고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러시아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하면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에 이어 노동자 파견을 통해서도 외화 수입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엔비디아가 월가의 대형 금융회사들과 손잡고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자금 조달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엔비디아는 아폴로 글로벌과 블랙록, 블랙스톤, 브룩필드 자산운용, 골드만삭스, KKR 등 6개 금융회사와 각각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엔비디아 생태계 AI 인프라 구축에 사용할 대규모 전용 자금 풀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회사들이 보험사와 연기금 등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엔비디아 고객사에 대출이나 투자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인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엔비디아가 칩을 만드는 데서 출발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형태의 인프라인 AI 공장을 만드는 일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세계적인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막대한 자금 수요도 커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주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AI 인프라 등에 약 3조 5천억 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집에서 버튼만 누르면 로봇이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자동차를 출입구까지 가져다주는 주차 시스템이 국내 아파트에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현대위아가 개발한 평면형 주차 로봇을 다음 달부터 경기 시흥시의 신축 아파트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근할 때 아파트 월패드에서 차량을 호출하면 납작한 형태의 로봇이 차량 밑으로 들어가 차를 들어 올린 뒤 지정된 장소까지 옮겨주는 방식입니다. 주차할 때도 운전자가 정해진 곳에 차를 세워두면 로봇이 빈 공간을 찾아 차량을 이동시키는데요.
사람이 직접 주차하지 않기

있기 때문에 자동차 문을 여닫을 공간이나 차량이 빠져나갈 통로를 확보할 필요가 없고 2중이나 3중 주차도 가능해집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를 통해 같은 면적에서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적게는 20%, 많게는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봇에 정착된 라이다 센서가 차량과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주차장 바닥에 약 1m 간격으로 인식표를 설치해 이동 경로를 찾도록 했습니다. 다만 로봇이 안정적으로 움직이려면 바닥이 평평해야 하기 때문에 당분간 기존 아파트보다는 전용 바닥재를 적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조 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외국인 카드 소비액은 2조 54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6.4%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2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소비액 증가 속도가 3배 이상 빨랐습니다. 올해 6월 기준 해외 카드 매출은 2033년 1월에 9.6배로 늘었고 전체 카드 매출에서 해외 카드가 차지하는 비중도 0.2%에서 1.2%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서는 해외 카드 매출의 약 40%가 피부과에서 발생했고 성형외과와 기타 병 의원이 뒤를 이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의 미용 의료 소비가 두드러졌습니다. 외식업에서는 백반과 한정식, 고기 음식점에서 유통업에서는 패션 의류와 편의점에서 지출이 많았습니다. 한 번에 결제하는 금액도 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이 평균 16만 6천 원으로 내국인의 3.5배에 달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저렴한 가격과 개방형 인공지능 모델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 AI 기업들이 잇따라 유료화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 기업들은 AI 모델의 가중치를 공개하고 이용료를 낮춰 누구나 모델을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국 기업들과 차별해 왔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막대한 AI 인프라 비용을 감당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과금 체계를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출시 예정인 초대형 AI 모델 Q1 3.8 맥스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의 수익 일부를 배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샷 AI도 자사 모델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자의 연 매출이 2천만 달러 이상이면 최대 30% 수준의 매출 배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 공개를 앞둔 딥시크 역시 자사 모델의 프로그램 연동 서비스인 API 이용료를 상당 수준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미니맥스와 즈푸 AI도 상업용 모델의 이용 조건을 강화하거나 사용료를 올렸습니다. 업계에서는 중국 AI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과 개방성을 앞세워 시장 영향력을 키우는 단계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함경남도에서 당국이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에 대한 단속에 나섰지만 자신의 취향에 맞게 머리를 손질하려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수요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경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함흥시 인민위원회는 개인 집이나 창고 등에서 돈을 받고 머리를 손질해주는 주민들을 파악해 영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영 편의 봉사시설 이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개인 미용사와 이발사를 찾는데 주민들이 줄지 않아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국영시설의 남성 이발료가 북한 돈 5,000원인데 비해 개인 영업은 7,000원에서 만원 정도로 더 비싸지만 손님의 요구에 맞춰 원하는 머리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점 때문에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국영 미용실과 이발소의 정형화된 머리 모양 대신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다른 동네까지 찾아가 솜씨 좋은 개인 미용사를 이용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단속이 시작되자 개인 미용사들은 간판을 내리고 단골이나 지인의 소개를 받은 손님만 받거나 직접 손님의 집을 찾아가 머리를 손질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당국의 통제에도 개인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가 사라지지 않으면서 영업 방식만 더욱 은밀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일보 보도입니다.
전남 광양시 백운산에서 80년

근으로 추정되는 천종산삼 9뿌리가 한꺼번에 발견됐습니다. 한국 전통 신마니 협회에 따르면 60대 약조꾼이 최근 백운산 자락 해발 800m 인근 계곡에서 모삼을 포함한 천종산삼 9뿌리를 채취했습니다. 천종산삼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 여러 세대를 이어온 산삼을 말하는데, 이번에 발견된 산삼은 자연 발화 이후 4대 이상을 거친 가족군으로 평가됐습니다. 가장 오래된 모삼의 연령은 약 80년으로 추정되며 9뿌리의 전체 무게는 76g입니다. 협회는 색상과 형태, 맛과 향 등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조선 숙종 당시에 인삼 가격 기준 등을 적용해 감정가를 1억 3천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백운산은 암반과 마사토가 많아 미네랄이 풍부한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전통 신마니들의 주요 활동지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협회는 최근 값싼 중국산 산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있다며, 고가의 산삼을 거래할 때는 전문기관의 감정을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8월 18일 화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화요일 우리나라는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만 구름 많겠습니다. 북한 지역 전 지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함경도는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 맑고 화창한 하늘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과 인천 25도, 수원 23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5도, 서울 34도, 인천 33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종일 맑은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5도, 대전과 세종 24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대전과 세종 광주가 33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맑은 하늘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울산 24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대구 34도, 부산과 울산 33도로 예상됩니다. 제주도의 하늘은 계속해서 구름 많이 낄 전망인데요. 아침 기온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4도, 신의주와 개성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30도, 평양과 신의주 29도로 전망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청진 23도, 함흥 22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 함흥 27도, 청진 24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바다와 동해 바다 그리고 남해 바다 모두 하늘 맑겠는데요. 파도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18일 화요일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의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시거나 또 탈북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복음에 대해서 더 궁금하고 또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저희에게 꼭 좀 보내주십시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식이 또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방송을 들으신 여러분의 은혜의 사연들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 k 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아파트 화재 시 국민 행동요령 캠페인. 우리 집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주세요. 이때 출입문은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아주세요. 우리 집에 화재가 났는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고 119에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다른 집에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집안에서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집으로도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나가서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구조 요청을 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공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테너 노영한 씨였고요. 조금 전 함께한 찬송은 저 높고 푸른 하늘과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상은 누구나 다 좋아하지요, 상 받는 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고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0: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정착 8개월차 한경북도에서 온 이병옥입니다.
1: 남한 정착 8개월 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우리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자리로 모셔보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벌써 8개월 차에 접어드셨는데 이 8개월이면 일단 집도 받으셨을 거고요.
0: 네, 받았습니다. 전 집을 받았습니다.
1: 어디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죠?
0: 경기도 광명에 서하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아, 광명이요. 네. 너무 좋은 도시잖아요. 네. 광명에서
0: 정말 좋습니다.
1: 처음 집을 받으셨을 때 사실 이렇게 집을 받고 나서 그곳에 가구를 네. 가전을 채워가는 재미가 또 있다고들 말씀하세요.
0: 네. 정말 제가 한국에 와서 집을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정말 이렇게 배려가 좋구나. 정말 좋은 집에서 마음껏 생활하게끔 다 보장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 좋은 집을 받고 많은 것을 사놨습니다.
1: 주로 어떤 거 사셨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나의 어떤 소비? 내가 네. 산 것들 중에서?
0: 다 샀습니다. 저는 보람 있게 살자고. 예. 소파도 샀고.
1: 소파.
0: 예. 에어컨도 큰 것을 샀습니다.
1: 에어컨 넣는 걸. 예. 중요하죠.
0: 예. 그리고 김치냉장고 다 사놨습니다. 저는. 예.
1: 오.
0: 예. 이젠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사람답게 정말 보람 있게 살자고 우선 집부터 멋있게 해놓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직업을 잡아서 일을 하자고 해요.
1: 어떤 일을 생각하고 계세요?
0: 네. 저는 3월 30일부터 유학봐서 자격증을 따자고 해요.
1: 아, 그때부터 네. 공부를 시작하시고요. 네,
0: 공부를 해서 자격증을 우선 따야 대한민국은 자격증이 있어야 네. 일자리도 그렇게 찾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격증을 따자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3월 30일부터.
1: 아, 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출연하신 분이 네. 그렇게 공부를 네. 왔다 갔다 또 하시면서 네. 바로 자격증을 따시고 네.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저는 하나원에서 한식 요리 자격증을 땄습니다.
1: 정말요?
0: 네.
1: 거기 기간이 꽤나 짧을 텐데요.
0: 네. 짧았는데 저는 자격증을 땄습니다. 집에까지 도착했습니다.
1: 오, 세상에.
0: 네, 노력만 하면 못 해낼 일이 없어요.
1: 저도 한번 먹고 싶어요.
0: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1: 와, 한식 자격증도 따시고 네. 그리고 요양보호사까지 네. 계획하고 계시고.
0: 그리고

0: 이제 목요일,
1: 네.
0: 이번 주 목요일 제가 재난관리 자격증도 따자고 합니다.
1: 도대체 몇 개를
0: 네.
1: 따실 예정이신
0: 따겠어요.
1: 거예요? 와,
0: 마음,
1: 공부하는 재미 가운데.
0: 네. 대한민국은 자기만 노력하면 자격증을 따지 않아요. 그래서
1: 맞아요.
0: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게다 성공돼요. 그래서 제가 자격증을 따겠어요.
1: 그리고 오시고 나서 이제
0: 네.
1: 정착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특히나 공부할 수 있는 지원금이 꽤 있는 걸로 알아요. 그 하나원에서 요양보호사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하나원 쪽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들었었는데,
0: 네.
1: 그건 아니고 따로 가서 공부하신
0: 예.
1: 거예요?
0: 내가 이제 하는 건 따로입니다. 여기 우리 거기 집 주변입니다. 하나는 부천이고 하나는 우리 거집 주변에서 따겠습니다.
1: 그럼 요양보호사로서의 어떤 내년, 내후년 그 미래를 그리고 계신 거예요?
0: 미래를 있습니다. 내가 따자마자 하겠습니다. 예, 요양보호사로 일하자고 합니다.
1: 왜 요양보호사를 생각하게 되셨어요?
0: 그러니까 내가 있었 나이가 이 나이는 아마 예, 일자리를 구하는 게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 네.
0: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서 이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여기 요양보호사에 들어가자고 내가 결심했습니다. 네.
1: 선생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
0: 네.
1: 이 시험과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다음번에
0: 꼭
1: 또
0: 이루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할렐루야.
1: 방송에 다시 모실 때는 요양보호사 우리 이봉 선생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0: 네.
1: 그렇게 이곳에 오면은 할수 있는 선택들이 무수히 많고요.
0: 네.
1: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0: 네.
1: 이곳에 오셔서 음식부터 시작해서
0: 네.
1: 입는 것, 사는 것. 선생님이 이렇게 드셔보신 음식 중에서
0: 네.
1: 북한과 남한의 입맛이 꽤 다르다고 들었는데, 또
0: 네.
1: 제일 뭔가, 입맛 차원에서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있으실까요? 이런 음식은 굉장히 생각하지 못했던 음식이다.
0: 네, 맞아요.
1: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북한에 있을 땐 정말, 우리가 기름도 먹기 힘들었어요. 정말 기름이 생기면 고숟가락을 재서 먹고, 그러나 남한에 와서는 기름도 마음대로 먹고, 보지 못한 음식들 많았어요. 정말 북한에서도 못 먹은 음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1: 네.
0: 내가 한식 요리를 어떻게 쓰나 따서, 내 손으로 대한민국에서 와서 음식을 하고 싶어서 제가, 자격증을 땄어요.
1: 생각해보니까 그 간.
0: 네.
1: 간이 참 다르잖아요, 남북이.
0: 달아요.
1: 근데 어떻게 그 한식 자격증을 이 남한에 맞춰서 바로 그렇게 따셨는지도.
0: 배웠어요. 한원에 있을 때 선생님한테서 우리가 배워서 시험을 친게내 지가 합격됐어요. 그래서 자격증이 5일 전에 집에 도착했어요.
1: 중국에 계실 때도 요리를 많이 하셨었나 봐요.
0: 중국에 있을 때도 식당 일을 많이 했고
1: 아,
0: 내 손으로도
1: 그러셨구나.
0: 해보고 배우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마 빠른 것 같아요.
1: 중국에 계실 때 식당에서
0: 네.
1: 계셨어요.
0: 식당 일을 많이 했습니다.
1: 어디 쪽에 계셨어요?
0: 연길 삼계탕 집에서도 일하고 그리고 소탕 집에서도 일하고
1: 소탕.
0: 예, 많이 일했습니다.
1: 그러면 중국에 계실 때 주로 연길 쪽에
0: 네.
1: 계시면서 음식점에서
0: 네.
1: 일을 하시다가
0: 네.
1: 이곳에 오시기까지의 결단도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네.
1: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미 20여 년의 세월 동안 그곳에서
0: 네.
1: 꾸려왔던 정착기가 있을 텐데
0: 네.
1: 이걸 다 뒤로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하셔야 되는 선택이잖아요.
0: 네.
1: 어떻게 한국행을 결정하게 되셨어요?
0: 저는 중국에서는 정말 우리가 신분증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나 일을 해도 숨어서 일하고 자유가 없어요, 우선.
1: 네.
0: 벌써 그리고 공항국이면 여기서 말하면 경찰이에요. 경찰이 벌써 검열하면 들어가 숨어야 살고. 자유가 없으니까 맨날 어떻게 그렇게 숨어 살겠어요. 그리고 돈을 벌어도 못된 남편을 만나서 다 뺏기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중국에서는 더못 살겠구나. 내가 자유로운 나라로 한국에 가면 자유롭고 해서 그 말을 듣고 제가 여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 우리가 여기

0: 왜 옵니까? 잘 살자고 하지요.
1: 그렇죠.
0: 본인이 열심만 있으면 저 대한민국에선 잘 살아요. 그래서 생각한 거지. 내가 중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어째도 자유롭지 못하고 돈을 벌면 못된 남편이 다 뺏어가고 하니까
1: 네.
0: 내가 결심한 거지. 내가 자유로운 나라를 우선 찾아가자. 이래서 제가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여기를 왔습니다.
1: 처음에 이곳을 소개해 주셨던 분이 계신 건가요?
0: 네. 중국에서 말하면 카에서 방송하는 사람이 한국 모집을 하는 이런 턱이 있었어요.
1: 네.
0: 거기에 들어가서 제가 여기를 오는 이 로정을 알게 되고,
1: 오.
0: 거기서 이 기독교 선,
1: 네.
0: 브로커가 기독교 선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우리 기독교 선을 와서 무사히 오게 됐어요. 하나님이 덕분이에요, 이게. 예.
1: 거기서 이렇게 우연찮게 알게 돼서 오시는 길에 성경 공부하는 곳에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이곳에 오시자마자 또 여기서는 종교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러면 이전에 공부하셨을 때 만났던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셨어요?
0: 저는 하나님을 내 몸에서 떨구지 못합니다. 예, 바로 공부했습니다, 제가.
1: 그리고 바로 하나원에서 나오셔서 지금도 교회에서 출석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교회 다니시죠, 선생님?
0: 생명나무교회입니다. 서울, 예.
1: 생명나무교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자랑을 한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생명나무 교회를 가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0: 네. 제가 다 데려갔습니다. 불교 다닌 사람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예.
1: 전도 왕이시네요.
0: 그래서 말합니다. 전도사 하랍니다, 나. 다 데려갔습니다.
1: 그러면 그분들한테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우리 교회 이런 교회야.
0: 네.
1: 이래서 꼭 와야 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0: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있어서 우리가 이먼 길을, 이 험한 길을 걷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사히 오고, 여기 와서도 이 많은 배를 받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들도 감동돼요. 예, 우리가 어떻게 왔나. 우리가 그 양심을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된다. 우리가 다 기독교 선을 오지 않았습니까? 산을 넘는 것도.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감동돼서 같이 우리가 생명나무교회에 4명이 갔습니다. 예.
1: 좀잘 정착해서 하나님의
0: 네.
1: 은혜 가운데 또 1년, 2년에 정착기가 됐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얘기가 너무 기대되면서요. 저희가 오늘은 이 시간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무수한 선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정착 8개월 차 함경 북도가 고향인 이봉옥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자랑하며 함께 남과 북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내려놓고 기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부르짖을 수 있는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요. 찬양 함께 올려드렸고요. 찬양 전에는 북한이 고향인 이봉옥 자매님의 이야기로 함께 했습니다. 정착 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이어집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일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의 말씀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때론 삶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유도 설명되지 않는 시간 가운데 어둠 속을 걷는 것과도 같을 때 우리 주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들어오면 환한 빛이 비추이면 우리는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물지 않을 수 있죠.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요한복음 8장 12절의 이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북한어 성경으로 선포하면서 이 새벽의 문을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소유하게 되리라 하셨다. 생명의 빛줄기 가운데 오늘 하루도 생명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하나님 아버지 크게 아주 크게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3: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인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4: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4: 네,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곳으로 건너오기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으신 거죠.
3: 네네.
4: 2024년까지 극동방송을 북한에서 청취한 우리 이수현 자매와 함께하는 시간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이 방송을 북한에서 들으신 분들은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셨던 우리 이수현 자매님과도 같은 분들은 왜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도 나오는 단어들이지만 아멘,
3: 네.
4: 샬롬, 마라나타
3: 네.
4: 그리고 성경 구절만 해도 뭐 시편, 마태복음, 베들렘
3: 엄청 많잖아요.
4: 단어가, 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듣다 보면 누군가는 되게 외계어 같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3: 네.
4: 같은 가나다를 쓰는데 이게 같은 말이 맞는지 헷갈렸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셨거든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3: 처음에는 솔직히 북한에 있을 때 들을 때만 해도 그게 단어가 나만이 낯설고 많이 어려웠어요. 그게 근데 한국에 와서 제가 그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를 나가면서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직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 지 오래는 안 돼가지고 잘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그 뜻은 다 알 것 같아요.
4: 그 흩어졌던 진한 조각들이 조금씩 맞춰져 가고 있는
3: 네네.
4: 과정 중에 근데 저는 그 수업을 들을 때도 그렇고 모르는 막 뭐 역사나 이런 게 나오면 사실 집중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도 어떻게 선생님은 계속해서 극동방송을 맞춰서 들으신 거잖아요.
3: 제가 일하고 힘들 때마다 그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리고 간증하시는 그 목사님이나 집사님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가 싹 날아가는 기분이 들고 편안해지면서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0: 그런 말씀들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1: 어떠셨어요? 그 말을 들으셨을 때. 반신반의 하셨을 것 같아요.
0: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1: 그렇죠.
0: 황해북도만 해도 이게 탈북민들이 거의 북한 남한으로 네.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진짜 막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냥 한국 분들이 탈북민인 척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 했었는데
1: 네.
0: 이게 말투가 한국아 이게 남한 분들이랑 그 북한 분들이랑 말투가 다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아 말투를 보고 아 진짠 진짜구나 하고 알았었어요.
1: 뭔가 진짜 고향 사람들이다.
0: 네.
1: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이게 정말 거짓말일까라는 생각이 드셨던 거예요.
0: 계속 이렇게 자매님 뭐 이렇게 집사님들이랑 키면 네. 계속 듣지는 못했지만 항상 킬 때마다 그게 이렇게 탈북민 분인데 언제 오신 분을 모셨습니다 이렇게 네.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1: 지금 딱 선생님의 위치인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근데 지금에 제가 진짜 여기에 극동 방송에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어요.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와서 네. 앉아 있는다는 게 진짜 북한에 진짜 멀래멀래 듣고 계신 분들도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북한에서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분들은 목소리도 제가 거의 아마 북한이랑 비슷할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그분들 들으면 진짠가 보다 아마 하실 거예요.
1: 그러면 선생님이 2년 전까지의 선생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0: 네.
1: 지금 방송을 그때 그 선생님의 모습처럼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얘기를 또 전해줄 수 있을까요?
0: 그냥 통일이 됐으면 좋기는 한데 뭐 아직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니까 그냥 통일이 돼서 그분들한테도 그냥 이 남한에 우리 하나님에 대한 복음이 그분들한테 거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방송을 거기서 들으시는 방송들이 거짓이 아니고 다 사실이에요. 제가 2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저도 안 믿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 제가 와서 보니까 정말 북한에 대해서 통일을 네.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 교회에서 정말 그 누구 알아주지 않아도 눈물 흘리시면서 정말 열심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통일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정말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진짜 진리임을 전하면서 통일돼서 우리가 서로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날이 모자랐겠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는지 그리고 또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황해북도 사리원이 고향인 2024년에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샬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입추를 지나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며 점차 시원함을 회복해 가는 듯 느껴집니다. 가을바람이 불면 깊은 산속의 나뭇잎들이 빨간 옷을 갈아입기 시작할 것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회복은 어떤 뜻입니까? 돌회, 돌아올 복을 사용하는 명사로 이전 상태로 돌이키거나 본디의 상태를 되찾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복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아람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장관이었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침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고 자신에게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와 5장에 나와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는

0: 엘리사를 향한 나아만 장관의 간절한 바람을 엘리사가 말씀하는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어미로운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일곱 번 씻으라. 그리하면 회복되리라. 하지만 나아만은 불순종합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나아만은 떠나버리고 맙니다. 회복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나아만은 나병 환자 상태입니다. 이에 그의 종들이 나아만 장관에게 말합니다. 열왕기 5장 13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 종들이 나아만 장관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 저 애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이에 나아만 장관은 깨닫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에서 이렇게 순종하며 회복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 여러분, 이렇게 회복은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말씀에 순종하여 깨끗하게 회복되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했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잊혀졌던 사람들, 멀리 있던 사람들이 시온을 향하여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떠났던 자녀들이 건강이 또 재정이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 회복이 일어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은 부흥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잃어버렸던 우리 북한도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시 하나 되어 흥황하게 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이 땅의 모든 미전도 종족,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회복의 역사, 이 회복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사랑하는 남북의 동포 여러분, 그리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 내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아만 장군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전체가 대체로 맑겠는데요. 함경북도에서는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에서 2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30에서 34도로 오르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5에서 33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의 하늘에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오전에 최대 3m로 일다가 오후부터는 1에서 2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한반도 땅 구석구석마다 주님의 은혜가 환하게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복음의 여정 시간 가운데 말씀처럼 주님께 순종하며 회복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충보하고 또 충보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ED 주파수 FM 93.1MHz 출력 1kW로 방송되는 FEBC 광주 극동방송입니다. 광주 극동방송의 연주소는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본역로 73번지, 송신소는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무등산 장불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광주를 비롯한 전남 서남부 지역의 복음화와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광주극동방송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광주극동방송 편성 책임자는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광주극동방송입니다. FEBC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EBC 새벽 예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과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게 참 조심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정죄하기보다는 사랑으로 품는 은혜를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통합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희망을 노래하는 교회 정기영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사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나이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부모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 눈동자를 거두지 아니함 같이 나를 항상 바라보시고 지키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기도할

0: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운전할 때에,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무슨 일을 행할 때에, 또 세상의 업무를 감당할 때에 실수 없도록,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지키시며 함께하시고 붙들어주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1: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북한 선교에 헌신하시는 목회자분들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 후부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내었거나 혹시 그를 아내로 취한 후부가 죽었다 하자 그 여자가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어 보낸 전부가 그를 다시 아내로 취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으로 너는 범죄케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합니다. 북녘의 형제 자매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저는 오늘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조직인 가정, 특히 부부는 하나님께 매우 소중한 관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후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딱 두 사람, 남편과 아내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지은 이 드넓은 세상을 남편과 아내 두 사람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단지 외로워서 결혼했다, 내 스타일이어서 결혼했다, 나이가 찼기 때문에 결혼했다 라고 말할 정도의 가벼운 관계는 아닙니다. 적어도 남편과 아내가 된다는 건 둘의 연합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려 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이 담긴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마귀는 이 가정을 깨뜨리거나 병들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음을 잘 알고 있기에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집요한 시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지 않는 부부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은 30년 이상 함께 살았던 부부의 이혼율이 18% 정도로 모든 세대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5년에서 9년 차가 17%, 4년 이하가 16% 정도입니다. 오래 살았지만 그 사이에 자녀들을 기르며 크고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며 살았지만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형편이 되고 마는 부부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신혼부부도 오랫동안 함께했던 부부도 안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지역에도 이혼이 흔하게 일어났어요. 남편들은 아내의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도 감정을 따라서 이혼을 선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여성들은 절대적 약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경제력을 잃고 노동력이 없으니 대부분 떠돌거나 몸을 파는 여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에 대해 몇 가지 규정을 두게 하셨어요.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아멘. 첫째, 남편이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입니다. 이 말의 뜻은 아마도 결혼 관계를 깨뜨릴 만한 어떤 성적 일탈, 비윤리적인 과거가 드러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당시 일반적인 가정에서라면 이혼을 선언하면 그 즉시 여자는 집을 나가 극심한 어려움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사유를 여자에게 가정을 이루기 어려울 만한 심각한 잘못이 있을 때로 제안하신 거죠. 그리고 그때에도 증서는 발급해 주게 하셨습니다. 문서로 기록하는 동안 남편의 감정이 누그러뜨려져서 깊이 생각하게 했습니다. 문서로 남겨야 하니 이혼 사유를 거짓되게 기록할 수도 없게 하셨습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남편이 손쉽게 아내를 버리기 위해 가늠한 여자라는 명분을 붙여버리면 아내는 다른 데 시집가기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통해 여성이 음행의 누명을 쓰지 않도록 여성의 인권을 지켜주려 하셨습니다. 앞에서 나온 수치되는 일이란 음행을 말하지 않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음행은 돌로 쳐 죽임 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사형을 말하지 않고 이혼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간음죄가 아니라 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혼에 대한 두 번째 규정을 보겠습니다. 전 남편과의 재혼을 금하는 규정입니다.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실 이 구절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시 이방 나라들에서는 부부가 일시적으로 이혼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살다가 다시 합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남편이 다른 여성과 살기 위해 아내를 이혼시켜 내보냈다가 후에 마음이 바뀌면 다시 재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둘째, 남편이 아내를 버렸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며 얻게 된 지참금을 가지게 되었거나 새로운 남편이 일찍 죽어 막대한 재산이 아내에게 있음을 알고 그 전 남편이 다시 아내와 결혼함을 통해 아내의 재산을 남편이 취하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셋째, 아내가 몸을 더럽혔다는 말은 간음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두 번째 결혼을 통해 다른 남편과 하나가 되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히려 두 번째 남편과 언약을 맺었는데 다시 첫 번째 남편과 언약을 맺으려 하는 것을 금하신다는 겁니다. 한 번 깨어진 약속, 그래서 다른 남자와 맺어진 약속을 깨고 다시 첫 번째 대상과 약속의 관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언약은 그리 가벼이 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넷째, 이 모든 일들은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고 그 아내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는 노력을 전제로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로지 쾌락과 물질에 대한 탐욕을 따른 행위일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이방적인 관습은 하나님께 땅을 더럽히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부를 통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기 원하셨는데 사람은 그 땅을 탐욕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부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의 규정을 더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멘. 오래전에는 전쟁이 많았고 그로 인해 남자들의 죽음도 많았죠. 결혼한 남자의 죽음은 그 가정 전체의 몰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혼 1년 차 때에는 부부의

0: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 가도록 그래서 아내를 즐겁게 하라는 명령까지 주십니다. 시댁에 들어와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할 아내를 위한 제도적인 배려인 셈입니다. 이로 인해 대를 이어갈 출산의 기간도 보장해 주기 원하셨어요. 군대만 아니라 아무 직무도 어떤 공적인 노역에도 동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가정은 이처럼 다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하고 가정을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최우선시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모든 것을 쾌락과 재산에 대한 탐욕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기준들이 부부 안에 들어오면 그 가정은 완전히 마귀의 도구가 되고 맙니다. 심각한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 어떤 의무보다 부부 서로에 대한 의무를 신실하게 지켜내시고 부부의 관계가 기쁨의 관계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부부의 관계는 세상 어느 관계보다 강하고 안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귀한 아내를, 남편을 내 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배우자를 사랑하는 중에 하나님 사랑이 더 깊이 이해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부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일산교회 윤상덕 목사님께서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912-9610번, 지역번호 031-912-9610번 일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 찬송가 288장, 새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통합 찬송가 288장, 새 찬송가 604장, 완전한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여 주님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첫째, 고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얻게 될 땅이 얼마나 풍부한 옥토인지 설명했지요. 오늘 본문부터는 주제를 바꾸어 무슨 일이 있어도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합니다. 11절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해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를 원문으로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라입니다. 경계하고 또 경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길이며 내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언제 경계해야 하나요? 12절 13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라고 하지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니 만나는 사람이 달라져요. 철과 동이 은금으로 증식되고 풍부해지니 성경 공부 모임이 어느새 골프 모임으로 바뀌는 거예요. 잘되고 번성할 때가 바로 가장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넘어지기 쉽고 사탄이 우리에게 틈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대개 고난이 없고 재산이 풍부하며 자녀가 잘되길 기도할 때가 많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성공과 번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금이 증식되고 풍부해질수록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가 어려워지는 까닭이에요. 모세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들어갈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너무 비옥하고 아름답기에 도리어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미리 안 거예요. 그렇게 14절에서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합니다. 저 역시 돌이켜보면 제가 부잣집 장로님 댁 아들에게 시집가니 모든 사람이 교회 잘 다녀서 복받았다며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실상 제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난 것은 풍부한 재물과 좋은 집 때문이 아니라 힘든 시집살이 속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남편을 마주하며 말씀이 들렸기 때문이에요. 남편의 구원을 위해 제 생명을 내놓고 병원이 망해서라도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길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곧 참된 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바라며 기복적으로 기도하진 않나요? 잘되고 번성할수록 오히려 더 깨어 경계하며 하나님을 붙드나요? 하나님을 기억하려면 둘째, 나의 출애굽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14절 하반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되짚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먹이셨다고요. 왜 이렇게 열거할까요?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15절에 보니 광야를 가리켜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해요. 그 광야에 불뱀이 왜 왔는지 기억하시나요? 백성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없게 한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 불평했기 때문이지요. 또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이유는 무엇이죠? 백성이 목마르다고 불평하고 또 불평한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되짚는다는 것은 곧 나의 원망과 불평, 실패와 죄악까지 함께 고백하며 그런 나를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일이에요. 16절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고하지요.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게 하신 목적은 나를 낮추시고 마침내 가장 좋은 복인 구원을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고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재물을 얻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두려운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분도 내게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다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곧 출애굽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죄에서 건지셨는지, 고난 중에 불평하는 나를 어떻게 먹이고 입히셨는지 되새기고 나누는 것이 곧 간증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나의 출애굽 간증은 무엇인가요? 고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내 모습까지 정직하게 나누고 있습니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하며 내 능력과 손의 힘을 자랑하고 있진 않나요? 가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마음이 교만해졌다가 멸망의 사건을 경험하고서야 회개하게 되었다는 한 중학생의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유년기에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원룸에서 살았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재결합하신 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지요. 그래서 저희 가족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고 풍요롭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렇게 8년 동안 한 아파트에 살면서 저는 어느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를 잊었어요. 나쁜 형들과 어울리고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드나들던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에서 부모님 몰래 제 멋대로 오토바이를 샀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다며 마음이 교만해졌지요. 결국 저는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 선생님들의 염려와 충고는 다 무시한 채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주변에 신고로 하루에 두 번이나 파출소에 잡혀가는 멸망의 사건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잊고 제 탐욕만 구하며 부모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에 세상의 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멸망을 경험하고도 오토바이의 쾌감을 끊지 못한 저는 또 부모님 몰래 오토바이를 샀다가 얼마 못 가 부모님에게 들통나면서 오토바이를 향한 탐심이 완전히 멸망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 말씀, 세상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은 저의 모습이 부끄럽고 회개가 돼요. 앞으로는 제 욕망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과 부모님과 교회 공동체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학생의 본분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고 싶을 때마다 절제하게 해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입니다. 중학생 아이도 이렇게 간증을 잘하네요. 오토바이가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다 생각하며 꼭 끊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멸망은 그저 광야 생활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우상은 배고플 때보다 배부를 때 더욱 찾기 쉽죠. 그러니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에요. 20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함으로 주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고난 없이 풍족하기만을 구하며 그것이 복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며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하나님 탓을 외치던 교만한 저희입니다. 잘 되고 배부를 때가 가장 경계해

0: 해야 할 때임을 알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는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저를 그럼에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손길을 날마다 되새기며 저의 출애굽 간증을 잊지 않고 나누길 원합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기억하며 저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를 위해서만 쓰지 않고 광야를 지나는 그 한 영혼 을 살리는 데 사용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욕망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과 부모님과 공동체 소리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하루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4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다섯 마리와 볶은 곡식 다섯 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감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5장 24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겐 믿음의 여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결과는 다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미래에 대한 것은 믿음의 여백으로 남겨놓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했는데도 왠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린 이 여백을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채울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적인 염려, 불안으로 채우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채울 것인지는 우리들의 몫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백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그 여백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은 그 여백 속에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남겨두신 믿음의 여백을 온전히 주님께 대한 신뢰로 채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경동교회 찬양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보혈을 기억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1863년 영국의 어느 매서운 겨울밤, 한 농부가 눈보라를 뚫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길가에 쓰러져 있는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인은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지만 여인의 품에는 옷으로 칭칭 둘러싼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잠시 고민하다가 여인이 목숨을 바쳐 지킨 갓난아기를 집으로 데려와 정성껏 치료해주고는 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계속 반복해서

어머니의 놀라운 사랑을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떠올리며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았습니다. 눈밭에서 자신을 지키다 숨을 거둔 어머니를 떠올리며 한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잠도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는 어머니가 쓰러졌던 웨일즈의 언덕을 찾아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한 정치인이 돼 자신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영국 최초로 복지 기반을 세웠다고 평가받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 총리의 이야기입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의 삶에 거세게 몰아칠 때, 경건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떠올리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신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모든 것을 이미 은혜로 주신 주님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게 하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상동 감리교회 찬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에 이어지는 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문화교회 찬양대 남성 독창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 150편 6절 말씀.

0: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이사야 6장 6절에서 8절을 본문으로 조국은 부른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출애굽하고 힘들었을 때 경제는 파탄되고 앞만 봐도 나라의 장래가 굉장히 어두울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이 백성 누구를 보낼꼬? 이사야 선지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저는 그 말씀 읽을 때마다 왜 살기 좋은 미국 버리고 한국에 왔나? 또 하나님께서 중앙교회도 잘 되고 극동방송도 잘 되니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로 더러 있어서,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저절로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사명 줄 것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활활 피는 숯 하나를 집어가지고 그 사람 입에다 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용사지만은 내가 할 얘기, 못할 얘기, 내가 거짓말을 하나, 진리를 하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해서 이미 그 입술을 지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 자기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광복절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조국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1905년 일본은 약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미명 아래 우리나라와 을사조약을 체결합니다. 우리의 외교 기능을 마비시키고 1910년 8월 29일 강제로 한일합병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국권을 박탈당한 지 36년간 압박과 서러움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 15일 저 나이 11살 때요 해방됐어요. 얼마나 우리들인지 감격했는지 숨겨놨던 태극기를 가지고 거리에 나와서 만세를 불렀지만은 그때 대한민국 살림은 형편없었습니다. 일본 정치 때 대동아 전쟁을 한다고 하면서 총알을 만든다고 집에 있는 놋그릇 다 갖고 와라. 그래서 모든 것을 강탈해간 일본 사람들이 항복을 하고 떠나가 나니까 대한민국은 빈털털이 나라였었어요. 우리는 머리 숙여 그날을 희생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어려서 11살 때니까 웬만한 건 다 알지요. 미군들이 남한에 주둔할 때에 우리들은 태극기와 성적을 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했죠. 나는 안 가봤지만은 소련군들이 북한이를 왔을 적에는 소련기를 들고 소련 사람들한테 감사를 드린 북한 사람들. 나는 그때 교회는 안 나가고 예수는 안 믿었지만은 하나님이 광복절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3천만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은 극소수의 교회 나가는 분들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광복은 소련이 준 것도 아니고 미국이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두 나라를 시켜서 일본을 마비시키고 2차 대전을 종결시켰기 때문에 약소 민족의 8.15 광복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지 않는 애국은 진정한 애국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민족 지상주의에 빠져 약소 민족을 침략하는 구실로 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애돌프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일본의 도조 같은 사람들은 바로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고문을 받고 있을 때에 독립운동은 누가 시켰느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시켰지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국회의원들이 다 애국자고, 군인들이 다 애국자고, 학생들이 다 애국자고, 농부가 다 애국자고, 노동자가 다 애국자라고 할 것 같으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기독교는 국경이 없지만은 기독교에는 각자의 조국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자기의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후에 우리 조국은 놀라운 속도로 급상장했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는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데 오늘 이 조국이 찾는 사람이 누군가? 과연 이 조국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애국자를 찾고 있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말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이사야 선지자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사리사욕을 버리고 정치의 야욕을 다 버리고 오직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계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하냐? 예수님은 사랑의 샘볼이기 때문에 위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통 선지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왔다면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지만은 자기의 생명까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바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위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의 용어가 한 네 단어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친구와의 사랑의 헬라 단어가 따로요. 가족의 부부간의 사랑도 다르고 또 애정하는 사랑이 또 달라요. 헬라어 용어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용어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이라고 그러잖아요, 헬라어로.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관중을 볼 때, 큰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서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셨더라. 이 땅에 와서 계실 적에는 환자들을 많이 고쳐주셨고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주셨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인류의 구원자, 인류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이 세상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셨을 때에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는데 그 불쌍이라고 하는 내 그 단어 내막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소리가 엄청 많이 깃들여 있다고 그랬죠. Compassion. 1997년 9월에 사랑의 화신, 사랑의 대명사 테레사 수녀가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성녀입니다. 테레사와 그가 같이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된 경우는 이렇습니다. 기차를 타고 달초지경으로 가는데

지역에 가던 도중에 테레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테레사야, 너는 5만 명의 거지와 2만 명의 문둥병자가 우글거리는 인도 캘카도로 가라. 그들은 길거리에서 나서 길거리에서 살다가 길거리에서 죽는다. 네가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고 죽으면 무덤을 만들어 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테레사는 2년 동안 열심히 인도 갈 준비를 했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8일 마침내 캘카다로 향해 떠났습니다. 그때 그의 소지품은 찬송가 한 권, 성경 한 권, 입고 있는 수녀복 한 벌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레사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한 벌의 옷이 헤어지면 저는 무슨 옷을 입지요? 오늘 밤 어디서 잠을 자게 될지도 모르고 내일 아침 어디서 밥을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떠납니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후 30년 지난 현재 그의 수고로 100여 곳의 고아원이 세워졌고 사랑의 선교회가 수십 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누가 돌봐주나? 이것이 바로 나라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회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그런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사랑의 교훈을 가르쳐줬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냐.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한다고 했어. 오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유관순 여사, 윤봉길 의사, 한국에 지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마비된 한국 사람들, 성경을 통해 사랑의 삶을 산 믿음의 선배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모세, 세상의 권세를 버리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미디안 사막 40년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육시킨 분이죠. 예레미야, 고난을 받으면서 자기 조국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예레미야 9장 1절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었다고 그랬어요. 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갖다가 눈물의 선지자, weeping prophet이라고 그러죠. 토산한 창호 선생 얼마나 나라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흥사단을 조직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안창호 선생, 그가 흥사단을 만들어가지고 두 가지 정신으로 이어진 게 있습니다. 첫째 정신은 애기 애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

대접하라. 두 번째, 정신은 정의, 돈수, 습관을 갈고 닦으면 성품이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사랑하면 그것이 버릇이 된대요. 그 버릇을 통해서 정의, 돈수, 성품이 완전히 의롭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라의 독립과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정신이지만은 흥사단은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서 자금 90%를 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도산 안창호 선생을 찾아볼래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사랑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죠. 선량한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했는지, 36세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나병환자 수용소에서 애영원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나병환자들의 발등에 있는 손등에 있는 고름을 입으로 빠를 정도로 위대한 성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사람, 대한민국이 부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기보다는,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람보다는 남을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나를 뒤로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핀 숯불을 입술에다 갖다 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그를 정의롭게 깨끗하게 말 한마디도 거짓이 없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선지자로 이미 만들었고 이사야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광야에서 헤매던 민족, 지금 우왕 좌왕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대한민국 돈이면 다요, 권력이면 다요, 빼기면 다요, 하나님께서 필요 없다. 누가 필요하냐? 나보다, 사리사역보다, 자기 자식보다 남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죠. 야고보서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의 사례를 우리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근대사에서 나폴레옹을 와라르 전투에서 물리친 웰링턴 제독이 커다란 승리를 거두고 다시 런던에 돌아와서 뭐 대환영식을 해준다고 할 적에도 하지 말라고 양보를 하면서, 나는 전쟁터에서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내 죄를 다 회개하고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에 웨스트민스터 차폴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꽉 찼어. 앉을 자리가 없어. 빈 자리가 앞에 하나 있어서 안내하던 집사님이 그 빈 자리에 웰링턴 제독을 갖다 앉혀놓고 보니까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탄광의 광부요, 석탄가루가 까맣게 묻은 사람이 앉아서 예배를 보니까 격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집사님은 그 광부에게, 선생님 옆에 웰링턴 제독이 오셨으니까 자리 좀 양보해 주세요. 그걸 눈치챈 웰링턴 제독이, 집사님 가만두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 영국 초등학교 학생들더러 너희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웰링턴이라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이딩게일, 크렘린 전쟁에 종군하여 많은 호열자 환자를 치료해주는 영국의 간호사 나이딩게일, 군인으로부터 광명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영국이 러시아를 이긴 후 영국 국민은 나이딩게일의 귀환을 고대하며 환영 준비를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걸 한 나이딩게일은
약속한 시간에 가지 않고 1856년

1966년 8월 15일 불란서 기선을 타고 남 몰래 런던으로 안 들어가고 히스드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을 했답니다. 영국 국민들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겸손에 크게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그에게 금광석 박은 보석 훈장을 수여하고 터키 황제는 값비싼 팔 장식을 보냈습니다. 영국 정부는 성 토마스 병원을 설립하고 25만 불을 주어 그 위대한 공로를 표창했으며 1907년 영국 황제 에드워드는 최고 훈장을 수여하여 평생 그 공로를 표창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영광과 축복은 겸손과 봉사에 다 바쳤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한민국에 찾는 사람, 나이팅게일 같이 겸손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오늘 나이팅게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경지에는 오르지 못했으나 노력하였던 덕택에 좀 더 선량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은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에요. 죽기까지 복종하고 죄 많은 인생들의 죄를 다 도말하고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겸손. 오히려 자기를 빚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겸손의 본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충성의 사람 오늘 대한민국에 몇 사람이나 되나?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대한민국이 찾고 있는 사람, 오늘 조국이 부르고 있는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아니고 오직 자기 신념에 충성하는 사람, 나라에 충성하는 사람, 이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속해 있는 학교나 교단이나 직장이나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불란서 애국 소녀 잔다크라고 하는 사람은 소박한 농부의 딸로 농사와 바느질 하는데 열심을 했지만은 13살 때 자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오르랑성에 이르러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마를 몰아 많은 군사를 이끌고 영국군을 무찔러 왕좌를 왕위에 앉혀놓았지만은 잃었던 땅을 되찾는데 공로했지만은 반대파 손에 의해서 1431년 5월 30일 19살의 꽃다운 나이로 루앙에서 8시에 화영으로 연기로 사라진 사람. 오늘 한국의 잔다크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 여자는 그대의 시대를 잘 파악했죠. 마틴 루터, 종교계 말할 수 없는 타락을 고발한 영웅입니다. 그가 면제부 판매 등의 회의를 느끼고 1570년 10월 31일 95개의 논조를 자기 교회에다 부착을 시키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성경 말씀 하나 붙들고 용감하게 종교개혁을 시도한 사람입니다. 킹 목사, 1968년 4월 4일 검은 구름 하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2천만의 흑인들의 공평한 대우를 위해서 그는 희생을 했습니다.
26살에 보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를 받고

0: 민권운동의 선구자였으며 35살 가장 젊은 나이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고 39살 일기로 멤프스 테네시에서 미국의 거성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 원래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었고 전략에 뛰어난 용장이라고 합니다. 남해 제해권을 장악하고 곡창지대 전라도를 방어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꾸기까지 국난을 극복했습니다. 자신의 영달과 생명을 초계같이 바쳤으니 그는 실로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순신 장군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유관순, 안중근 다 자기 시대를 알고 자기 충성을 나라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데이빗 리빙스턴,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받고 젊은 나이에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30년 동안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동고동락을 하면서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의회에서 그 시체를 운반해서 가장 성대히 매장을 해줄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시체 받으러 가니까 아프리카 주민들이 시체를 놔주질 않아요. 타협을 합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가슴을 쪼개서 심장은 아프리카에 파묻고 심장 없는 빈 몸만 영국에 가서 웨스트민스터 체아폴에 치아에 가면 데이빗 리빙스턴 묘의가 있습니다. 거기 비석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 바치기까지 충성을 다한 사람, 지금도 웨스트민스터 체아폴 치아에 가면 그의 무덤에 써 있는 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하는 글 하나 써놓고 그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조국이 찾고 있는 사람, 애국자. 말로만 애국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자기 몸 하나 던져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 조국이 찾고 있는 사람. 서리사욕을 버리고 남을 위해서 겸손할 줄 아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자기가 좋으면 이리 가고 여기 싫으면 이리 가고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지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면서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대한민국 조국이 찾고 있는 줄 믿으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사야처럼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0: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온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온기장의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목포 주향교회 이길주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 하나님,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의 절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시간을 통해 좌절과 불평, 낙담, 부정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평안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이 땅 위에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역할을 더 잘 감당하게 하셔서 소망 없는 영혼들에게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후 송옥석 PD가 진행하는 좋은 아침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일이 일어나

2016년 8월 18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저는 그때 병원에 혼자 있었습니다. 예전에 수술받은 심장 내 우회로가 내려앉았다는 말을 듣고서 억장이 무너진 저는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충격 속에서 본능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심장 우회로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불과 두 달도 안 지났는데 이게 뭐예요? 저는 엉엉 울고 싶었지만 주위에 다른 환자와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애써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때 남편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안기고 싶었습니다. 잘 될 거야. 당신은 혼자가 아니야. 이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슬픔 속에 잠겨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개를 들자마자 파란 눈에 독일인 간호사가 보였고 어설프게 영어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눈을 보던 간호사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차 올랐습니다. 아, 제가 대신 아파줄 수만 있다면. 당신을 보니 내가 더 슬퍼요. 제가 여기 앉아서 손을 잡아 드릴게요. 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전부네요. 그녀는 저를 안아주었고 자기 어깨에 기대어 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외롭고 혼란스러웠던 그 순간 하나님은 저에게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비슷한 천사를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외롭고 혼란스러운 순간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지치고 외로운 순간, 눈물이 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돕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이시고요. 기도자를 붙이십니다. 병원의 간호원처럼 사람일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12장처럼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실제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천사를 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아침에 천사를 만났다, 천사를 안 만났다. 저는 이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아무리 힘든 절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이죠. 절망에 빠진 병실에 계신 여러분, 혹시나 캄캄한 감옥에 있는 또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주님은 어디든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시고 응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복된 아침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 찬양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2016 나라사랑축제가 지난주 정말 성황리에 익산과 여수에서 펼쳐졌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또 어린이 합창단의 찬양을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안에 함께 하시죠.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이 귀한 또 찬양들. 아, 지난주 저는 감동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도 유튜브 상에서 또 이렇게 생방송으로 들으신 분들 계셨겠지만, 아, 저도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아, 정말 저는 하여튼 이런 표현 그런다 하여튼 역대로 은혜가 있었다. 네. 아주 개인적으로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아, 참 많은 헌신과 또 애씀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참 귀하고 또 감사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고요. 자, 오늘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오늘 그 병원 속에서, 그 병실에서 엉엉 혼자 울 때 간호사를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시는구나라고 느꼈던 체이싱 라이프란 책에서 베바 슐라트만의 고백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시죠. 저는 그 천사 같은 방송이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이 방송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극동방송의 화요일 특집으로 특별히 터치유 더치유 잠시 후에도 진행할 텐데요.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병원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환우들을 직접 찾아가 보고 싶었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병원에 계신 분들 각자의 사연이 있잖아요. 실제 찾아가서 그래서 힘내시라고 응원해드리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해드리고 싶었어요. 좀 좋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도 찾아갈 준비 되셨습니까? 신박할 준비가 되셨어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보이는 라디오를 좀 들어오셔야 됩니다. 보이는 라디오

라디오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이는 라디오 보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영상 링크가 갑니다. 링크 보시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 댓글을 못 남겨요. 댓글까지 남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핸드폰을 드신 다음에 여기서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먼저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가서 댓글까지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김향숙님 들어오셨고 김창숙님, 조재희, 김영덕, 임정현, 한복춘, 박지혜, 강태욱, 추구목, 이미화님,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대단하십니다. 너무 감동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더 큰 감동을 주실 겁니다. 또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 보내드리고요. 우리 지부장님들 10명 이상에게 꼭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청춘 찬양단의 찬양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함께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 이 아침 같이 나누고요. 잠시 후에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이 방송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0: 터치 유
1: 더 치유
0: 터치 유 더 치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터치가, 예수님의 터치가 함께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복된 화요일, 우리 예정 PD님.
1: 네.
0: 어제가 광복절 대체 공휴일이었습니다.
1: 네.
0: 주말에 그리고 이어서 어제까지 참 다들 많은 분들이 또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우리 극동방송에서는 나라사랑 축제가 있었잖아요.
1: 맞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또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서 올해는 여수와 익산 두 도시에서 나라사랑 축제가 펼쳐졌는데요.
0: 예.
1: 그래서인지 더 많은 분들이 또 함께 하시고 또 감동받으셨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참 우리 극동방송의 뭐 전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 합창단 단원, 우리 자모님들,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기도를 많이 했고요. 뭐 하루를 위해서 뭐 수개월을 열심히 좀 준비를 해서 참 이런 열매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방송 이제 끝날 즈음에 영상 찬양 한 번 더 좀 보여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 했던 우리 나라사랑 축제 때선 찬양도 좀 네.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이 시간

0: 네. 어떤 상황이든 어디에 있건 간에 오늘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느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오늘은 그 병원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함께 손도 잡아드리고 이야기도 들어드리고 또 기도해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인데요.
0: 맞아요.
1: 우리 모두에게 그런 치유와 터치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0: 맞습니다.

0: 사연으로 지금 아픔 중에서도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지 제가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또 누군가 한 분을 찾아갈 텐데 다른 많은 곳이 있지만 병원으로 저희가 찾아가는 거잖아요. 환우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또 육신적인 고통으로 낙심돼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도 톤을 함께 하셔서 어떤 터치와 또 어떤 위로를 함께 할지 중요한 것은 오늘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를 함께 하는데요. 예정 PD님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0: 네,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검색하시고 찾아오셔도 좋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 또 댓글로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샵 1069번으로 나도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사연 주시면 더 반갑게 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여러분이 어떤 환경일지 모르겠어요. 나 병원에 있다. 그런데 꼭 한번 이런 우리 방송 가족들의 응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오늘 저희가 함께 신방을 가고 싶고요. 아,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지금 사연들 있잖아요. 이렇게 문자 메시지로 길게 쭉 남겨주시면 저희가 탁 읽어보니까요. 오늘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사연들 함께 하시고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기 원하시는 분들은 보라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또는 유튜브 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를 검색하시면 지금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미님, 박기성님도 그렇고요. 구은희 권사님도 임규복님도 배종주님도 잘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또 한 분을 모셔야 되겠죠? 이정 PD님?
0: 네, 오늘도 예수님의 터치를 사모하며 은혜의 말씀과 기도로 함께해 주실 분이신데요.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1: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 할렐루야.
0: 반갑습니다.
2: 할렐루야.
1: 아, 목사님.
2: 네.
1: 터치유 더치유. 참 네. 감사한 것이요. 네. 오늘 이런 문자가 왔는데요. 지난주 기도 제목을 올렸던 예정 PD님 누구셨죠?
0: 박형선 집사님 기억하실까요, 모두들?
1: 아, 기억하시죠.
0: 집사님께서 아침에 뜨끈뜨끈한 메시지를 한 통 보내주셨습니다.
1: 지금 문자가 네. 왔어요. 자, 한번 저희가 문자를 띄워드릴게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시면 이 문자가 지금 곧 띄워질 예정입니다. 보실 거예요. 자, 우리 예정 PD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0: 네, 거부 반응에 영향을 주는 항체 수치가 지난주 검사에서 수술 때보다 좋게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가 또 오를 수는 있으나 내림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오후에 퇴원합니다.
1: 와.
0: 일주일마다 외래 일정이 있어서 올라올 예정이긴 하지만요. 방송 후에 나온 결과라 더 감사하고 부산 가서도 청취하며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라고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1: 아멘. 오늘 참 이런 귀한 문자를 받고 우리 목사님도 우리 하나님께 또 감사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또 감사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이 좋은 소식을 잘 보내드렸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 터치유 더치유가 함께 찾아가겠고요. 이 시간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응원의 말씀을 좀 먼저 주실 거예요.
2: 네, 반갑습니다. 첫째 주 또 둘째 주 방송 이후에 굉장히 많은 감사의 소식이 있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해 말쯤 됐던 것 같은데 한 집사님이 그 순간 접착제가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보통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실명 내지는 장애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큰 병원에 두 군데를 갔더니 사실 힘듭니다라는 판정을 받고 낙심했어야 되는데 그때 낙심된 게 아니라 감사가 되더랍니다.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두 눈을 다 볼 수 있었던 것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이 지금 상황에 만약에 한쪽 눈이 실명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무엇보다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감사에 또 눈물이 났대요. 근데 놀란 사실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중에 뭔가 이물질이 빠져나온 느낌 같아서 그거를 빼보니까 세상에 내상에나 그 순간 접착제에 그 끈적끈적한 게 빠져나와서요. 다음날 병원에 갔더니 이 정도 되면 화학물질이니까 망막이나 신경이 다 손상이 입어야 되는

0: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게 지금 라식 수술한 것만큼이나 더 깨끗하게 잘 보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있었는데,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올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가해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반드시 피할 길을 오직 그 피할 길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또 그 성경의 말씀처럼 피할 길을 내사. 예정 피디님.
2: 아멘.
1: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너무 와닿는데.
2: 그러니까요. 듣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1: 피할 길을 내사. 자,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상 속으로 찾아가시고요. 자, 오늘 목사님 또 한 분을 연결할 텐데요. 네. 이 시간 귀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이시고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에 네. 계신 한 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와,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지금 병원이시네요.
3: 네.
1: 아, 자기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전주 샘물교회 다니고 있는 김은아 집사입니다.
1: 전주 샘물교회 김은아 집사님. 집사님, 지금 병원이신 거죠?
3: 네.
1: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 예정 PD님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우리 김은화 집사님이 아니라 가족이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에요. 너무나 멋진 아드님이 아이고, 또 저기 함께 아드님 나오시네. 출연하셨습니다.
1: 아, 왜 이렇게 그냥 안아주고 싶냐.
2: 와, 어머, 모자가 너무 닮으셨어요.
1: 아이고, 은하 집사님, 이 병원에 이 이른 아침 이렇게 극동방송과 함께 같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전 또 하나님께 제가 또 감사하고 우리 은하 집사님 얼굴 보니까 제가 힐링이 되는 것 같고
2: 그러니까요.
1: 참, 우리 아드님 아이고 또 약간 쑥스러운 얼굴이신데 그래도 우리 아드님이 이렇게 또 함께해 줘서 너무나 감사하고 집사님 어떻게 지금 아드님 네. 상황이 좀 어떤 거예요?
3: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1: 어떤 상황이었어요?
3: 내신 당이 와가지고 피가 다 흡수가 돼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은 이제 두 개를 쪼개져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붙이면 이제 그 기간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병원에 다른 병원에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어저께 옮겼거든요.
2: 아드님이 뇌진탕이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두개골이 깨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퇴원하시고 한방병원으로 옮기셔서 지금 추가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데 두개골이 붙어야 하는 그런 간절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1: 아이고, 이렇게 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드님이 다치셨을 때 어땠어요, 어머님?
3: 많이 놀랐어요. 놀래기도 하고 한편은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1: 감사했다고요?
3: 네.
1: 감사했다가 저는 또 어떻게 감사하게 된 거예요?
3: 그래도 이 정도까지 다치지 않고 이 정도까지 받아주신 거에 대해서 저는 진짜 감사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는구나.
1: 이 힘든 순간이었을 텐데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고요?
3: 네.
1: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3: 극동방송을 지금 저희 자녀들 앞에 선교하고 있고 전파 선교도 하고 있고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옆에 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감사합니다.
1: 오늘 집사님 저희가 짧은 시간이지만
3: 네.
1: 오늘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잠깐 제가 먼저 이제 연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3: 네.
0: 할렐루야 집사님.

0: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0: 선생님.
1: 우리 옆에 아드님이 아주 미남이에요.
2: 미남이에요.
1: 훈남이에요, 아주. 근데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0: 지금은 신앙생활을 예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사실은 한 5년 전쯤에 저희 교회에도 한 집사님이 그 전기 관련 일을 하시다가 그차 높은 데서 내려오다 헛디뎌서 그 머리가 먼저 그 보도블록 끝에 닿는 바람에 두개골이 완전히 깨져서 대학병원에서도 거의 포기 상태였었어요. 근데 이제 온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이례적인 방문으로 제가 이렇게 잠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지금도 그 집사님은 두개골이 완전히 딱 붙지는 않았어요. 근데 세상에 직장생활도 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또 그런 반가운 소식이 있어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 제목이 뭔지를 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0: 저는 저희 아들이 정말 믿음생활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해서 훌륭한 그래도 가장이 됐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1: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아드님.
3: 네.
1: 반갑습니다.
2: 아이고,
1: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도 보니까
2: 아이고.
1: 화면에 나온 얼굴, 이 좋은 얼굴이 그 아픔 때문에 참 힘든 시간도 보내셨겠다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시고요. 감당할 만한 시험만 허락하시고, 또이 아침에 이 생방송에 연결되는 게또 우연이 아니잖아요.
2: 맞아요.
1: 그래서
2: 맞아요.
1: 그분이 피할 길이 되어주셔서 화가 변하여 반드시 복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4: 아멘.
1: 우리 아드님이 아멘하면,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이후에 어머니랑 같이 함께 교회 가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거든요. 우리가 2회차 방송도 그랬고, 아까 집사님도 그랬고, 또 눈에 그 말이 안 되는 화학물질 순간 접착제가 들어갔는데도 꼭 고쳤다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정말 대박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최고의
4: 아멘,
1: 역사.
4: 아멘.
1: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아드님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니, 은하
1: 아멘.
2: 집사님, 은하 집사님, 우리 아드님, 그래도 이름이 어떻게 돼요?
0: 최정웅이요.
2: 최정웅 형제인데, 정웅 형제님, 힘내시기를 바라고, 이번 이렇게 좀 일을 통해서 조금 마음에 좀 느낀 게 있어요? 어때요? 이번 일을 통해서? 어때요?
3: 느낌보다는 따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어머님은 또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형제님, 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 혹시 해본 적이 있을까요? 편하게 그냥 뭐, 없으면 없다도 좋고요.
3: 이번 하는 동안 기도도 많이 했고, 이제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랑 오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 보니까, 그래서 더 빨리 치유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들긴 합니다.
2: 자, 오늘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 또이 시간을 통해 기도해 주실 텐데, 오늘 기대하시고 또 여러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뜨겁게 한번 기도해 주시죠.
1: 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정웅 형제님. 왼손을 가슴에 좀 얹으시고 오른손으로 지금 제일 그 두개골에 뇌진탕에 충격을 받은 부분에 손을 좀 함께 얹을 수 있을까요? 왼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아 그쪽이군요. 자 우리 함께 영상이나 또그 방송으로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픈 부위나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2: 아버지.
1: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2: 아멘.
1: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최정웅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0: 공든 주의 자녀들 안에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1: 아멘.
0: 회복의 역사로 주님 특별히 귀한 형제 가운데 지금의 고난의 시간들이 감당할 만한 시험들을 통하여 피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 이제 그 일 이전보다 이후가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 아멘.
1: 아멘.
0: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게 됩니다. 오늘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부모님의 기도들 특별히 어머님의 그 눈물 씨앗들이 자녀들을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존귀한 주의 자녀로 세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 아멘.
0: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임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더하여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아멘. 아멘. 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예정 교수님 맞죠?
1: 네, 맞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연으로 함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2: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김선겸님도 진선아님도 여러분 유튜브 댓글창에 또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함께 기도함으로써 오늘 이 가정 특별히 우리 김은하 집사님의 이 가정 속에 또 우리 정웅 형제 속에 하나님의 그 인생길 가운데 다시 한번 이번 일을 통해서 또 더 깊게 만나시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께서 또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이 병원에서 이렇게 기도받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1: 그러니까요.
2: 이렇게 용기 내준 거에도 우리 박수 한번 여기가 칩시다.
1: 형제님이 출연해 주신 것 자체가 저는 이미 기적의 시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2: 그러니까요.
0: 네. 맞습니다. 네.
2: 우리 저기 정우 형제님 꿈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이 있어요?
3: 그냥 평탄하게 사는 게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평탄하게 사는 게 꿈이군요.
1: 평탄하게 사는 것이 꿈이다. 네.
2: 아, 그래요. 그 중요한 겁니다.
1: 가장 중요합니다. 네.
2: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고 우리 은하 집사님.
4: 네.
2: 아, 참 우리 극동방송 들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늘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신데 아마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도 우리 은하 집사님의 기도 제목 혼자만의 기도 제목이 아닐 거예요. 이 목사님 정말 네? 이 기도 제목도 우리 엄마의 기도 제목은 우리 매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0: 그럼요. 모든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의 기도가 그 우리 성 어거스틴이 참 힘든 방탕한 생활을 했음에도 그 어머니 모나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성자 아들로 만든 것처럼 어머님의 그 기도가 우리 종훈 형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자녀들에게 그 어머니의 기도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응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아멘. 오늘 이 병원에 한 작은 공간에서 오늘 우리가 외쳤던 이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1: 아멘.
2: 단순하게 오늘 두개골이 깨진 상황에서 잘 회복된다 이 부분도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한 형제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일생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서요. 우리 은하 집사님 오늘 감사드리고 이성현 목사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0: 네, 오늘 기도하는 중에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들이 있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 몇 해 전에 더 이거 보시나 모르겠어요. 더 위로라는 책을 간증집을 냈습니다.
2: 예.
0: 한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또 그분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함께 나눈 간증집인데 이 방송에 참여하는 분들 중 특별히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에게 한 10명분 정도 추첨을 해서 그건 이제 우리 방송국에 쓸 일인데
2: 예.
0: 맞지만 선물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많이 덥잖아요.
2: 네.
0: 더 위로 지친 당신 더 위로 책으로 더 위로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2: 좋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늘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손을 잡아주십니다. 오늘

0: 치유 더 치유. 쉽지 않지만 우리 환우를 찾아가는 이 귀한 방송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일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오늘 터치유 터치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함께 또 댓글에 응원의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이정 PD님.
1: 네.
0: 아 너무나 귀한 시간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우리 박미숙님께서요. 아드님이 왠지 오늘 출연을 통해서 인생 제2막을 시작하실 것 같습니다 라고 축복의 메시지 남겨주시면서
0: 예.
1: 또 기도 한 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0: 아멘 아멘. 네.
1: 감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참 우리 아드님께서 우리 주님 영접하시길 건강도 회복하시길 아마 이번 일을 통해서 분명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될 거예요. 우리 김정남 권사님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네요. 꼭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0: 자 오늘 저희는 마지막 찬양을 또 함께 나누면서 이 시간 인사할 텐데요. 나의 생명 오늘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라고 하는 찬양 오늘 이 시간 먼저 여러분과 함께 해드리고 싶어요. 이번 나라사랑축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 영상이 있었던 찬양인데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에서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시간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샵 1069번으로 나 그 위로책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메시지로 주셔야 되겠죠?
1: 네.
0: 네 문자메시지로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위로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10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그 10분을 추첨해서 제가 프로그램 끝난 뒤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은 오프닝 말씀이라고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정 PD님 오늘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1: 네, 제가 직접 찾아갈 수 없는 그 누군가 아픔 가운데 계시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가 함께 신방 가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참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0: 맞습니다.
1: 그래서 샵 1069번으로 저도 신방 받고 싶습니다라는 여러분의 또 그렇죠.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0: 오늘 여러분의 그 아픔 또 여러분의 병원에 있을 그 정도라면 아, 참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참 신방 가면 좋겠다. 또 긴급한 순간일 수도 있고 위급한 순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또 찾아가셔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꼭 안아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터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터치유 터치유 저희도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함께할 거고요. 저는 송옥석이었습니다.
1: 문예정이었습니다.
0: 기술의 우리 윤석주님 그리고 오영훈님과 함께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와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번 여름 찬송가의 가사를 써내려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광주 극동방송에서는 31일 동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필사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는 찬송가 콘서트를 준비했습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산구 송정동에 위치한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찬송 큐레이터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의 강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찬송가 필사 노트를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현장에서 필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찬송가도 함께 필사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한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사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못하셨거나 필사 노트가 없으셔도 걱정하지 마세요. 찬송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시다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찬송하는 찬송가 콘서트에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열리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광주극동방송 송옥석 지사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찬송가 콘서트에 오시겠다라고 신청해주고 계시는데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에서 열리는 귀한 찬송가 콘서트에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을 초청하고요. 특별히 찬송가 필사 노트를 적고 계신 우리 많은 방송 가족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꼭 함께 하시면 정말 은혜로우실

거예요. 아, 그리고 광고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이 또 함께해서 귀한 은희의 시간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 대단한 시간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높여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통해 이 8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같이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샵 0153번입니다. 우물정 누르시고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드리고요. 그 링크를 꼭 기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또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에서도 송정 소망교회에서도 광주중앙교회, 담비 내리는 교회, 베델교회, 은광교회, 영평교회, 또 성결교회, 광촌교회에서도 우리 많은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데요. 같이 오늘 송정제일교회 모여서 또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들 찬송과 콘서트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또 역사하시는 콘서트 함께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샵 0153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찬송이라고 지금 두 글자로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 즐거움의 시작이요 줄거리요 완성이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며 정말 순수하게 찬양하는 그 인생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성경은 남성 여성의 구별을 복장과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더 명료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 20장 5절에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남녀 복장 도착을 방지하는 구절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각기 다른 삶의 역할을 더 뚜렷하게 하고 동성애를 막는 기능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또한 트랜스젠더리즘도 금하는 구절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복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질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차세대가 되도록 교육해야 할 것입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2: 1분 찬송. 건설재해 예방지도기관 건설안전관리협회와 전기통신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있으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를 숨기고 괜찮은 척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것은 걱정을 억지로 눌러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요.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그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길 원하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권면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염려를 멈추는 길은 생각을 비우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요. 나를 여전히 돌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아침,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아침, 굿모닝이고요. 안녕하세요. 문예정입니다.

그저 엎드리는 것 히즈윌의 찬양으로 2026년 8월 18일 화요일 굿모닝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 걱정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걱정도 느끼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살다 보면 염려되는 일이 있죠. 가정 문제, 뭐 일 문제, 돈 문제, 앞으로의 길이 보이지 않는 문제, 여러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내일을 생각하며 불안해하는 마음,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마음, 잠 못 이루는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염려하는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요.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우리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때가 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계속 붙들게 하고 내 힘으로 먼저 뭔가를 해결해야만 안전할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은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듬뿍 누리는 멋진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서머 스페셜로 함께 했고요. 특별히 이번 서머 스페셜 찬송가 필사 프로젝트로 광주 극동방송은 뜨겁게 달궜는데요.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성정제일교회 본당에서 그 은혜의 연장선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현장에서 필사하고요. 또 정자영 교수님의 또 찬송가 특강, 이어지는 옹기장이 찬양단의 뜨거운 찬송 콘서트, 경품 추첨과 또 풍성한 선물까지 올 여름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찬송을 통해서 또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소식을 주변에 널리 널리 공유해 두시고 무엇보다 사전 신청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찬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셔서 사전 신청 링크 받으시고 꼭 사전 신청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만나라고 출첵해 주시고요. 찬송이라고 보내셔서 찬송가 콘서트 사전 신청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샵 015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남겨주세요.

굿모닝 선물로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굿마인드 시루조아에서 안고절편 선물 세트,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광주 꽃진명가 코벤트 원예에서 푸릇푸릇한 화분을, 11가지 귀한 재료를 정성을 담아 끓인 남동풍 쌍화차를, 기능성 속옷의 명가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스포츠 양말을, 오늘 예수 안에 살다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의 삶 큐티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볶은 커피 원두를 위델 커피에서, 무등산 토종닭 생오리 숯불구이의 명가 까사무등에서 식사권을,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큐티인을 드립니다.

0: 찬송가 스토리. 오늘은 새 찬송가 302장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입니다. 이 찬송 뒤에는 두 남자의 드라마틱한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이 곡의 가사를 쓴 알버트 벤자민 심슨 목사는 19세기 미국 뉴욕의 대형교회에서 안정적인 목회를 하던 존경받는 사역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늘 교회 담정 너머 뉴욕 거리로 밀려드는 가난한 이탈리아 이민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들을 전도하여 자신이 담임하던 교회에 등록시켰지만 기존 성도들과 교회 당회는 가난한 이민자들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1: 상심한 심슨 목사는 보장된 편안한 담임 목사 자리를 미련 없이 내려놓고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서점과 대강당을 빌려 가난한 이들, 형무소의 수감자들, 병원의 환자들을 찾아가는 전도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언덕과 안주를 버리고 은혜의 현장이라는 깊은 바다로 뛰어든 것이죠. 그 현장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담아 쓴 시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0: 이 뜨거운 가사에 곡을 붙인 러셀 카터의 인생 역시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육군사관학교의 수학 교수이자 뛰어난 운동선수였고 후에 목회자가 된 인물인데요. 30대 중반에 심각한 심장병이 찾아와 의사로부터 더 이상 손 쓸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카터는 자신의 지식과 건강, 세상적 명예라는 닷줄을 끌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지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병을 치유받는 경험을 하게 되죠.
1: 회복된 그가 심슨 목사의 가사를 만났을 때 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렇다. 작은 파도에 겁먹지 말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고 깊은 바다로 노를 저어가자. 카터는 이 결단을 담아 힘차고 담대한 멜로디 론치 아웃, 노 저어 나아가라를 완성했습니다. 찬송가 2절과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왜 너 인생은 찰싹거리는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겁을 내어 못 가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네 마음껏 저어가라. 바닷가의 찰싹거리는 파도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배를 타고 멀리 나아간 은혜의 깊은 바다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줍니다. 세상의 작은 고난에 마음 졸이며 얕은 물가에 서 있는 우리에게 이 찬송은 너를 묶어두고 있는 두려움의 닷줄을 끌러라 하고 명확하게 도전합니다. 심슨 목사와 카터 교수가 그러했듯 보장된 안전지대를 떠나 믿음의 노를 저어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네, 굿모닝 화요일 아침 찬송가 스토리로 함께했습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옹기장이와 함께하는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올여름 우리가 함께했던 찬송가 필사의 은혜를 나누고 또 현장에서 필사도 함께하며 또 뜨거운 찬송으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꼭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전 신청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0: 안녕하세요. 옹기장의 선교단입니다. 이번 여름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으로 마음에 새겨오신 여러분을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이 아주 특별한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는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에서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가 열립니다. 31일 동안 한 곡 한 곡 찬송가를 필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겼던 그 시간을 이제 함께 모여 찬양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자영 교수님의 찬송가 이야기를 듣고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마음껏 찬송하며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찬송가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송정제일교회 본당 저희 옹기장의 선교단과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꼭 함께해 주세요.
1: 이화여대 정자영 교수님과 옹기장이 선교단이 함께하는 광주 극동방송 찬송가 콘서트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0153번 우물정 0153번으로 찬송이라고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0: 8월 27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광주 송정제일교회에서

0: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깊은 옥에서 침묵으로 응답하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지난 시간에 그 사도 바울과 그리고 실라가 아주 억울하게 그 부당한 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한 일은 그 점치는 귀신들의 요정을 고쳐준 것 뿐인데 요정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고 빌립보 광장으로 데리고 가서 사람들이 다 있는 그 앞에서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그리고 졸속으로 재판을 받게 했죠. 본래 이 재판이라는 것은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잖아요. 고소하는 사람의 입장만 들을 게 아니라 또 변호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바울과 실라의 얘기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그냥 바로 그들의 옷을 찢어벗기고 또 매로 치고 그리고 깊은 옥에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러려고 빌립보에 온 게 아니거든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까지 와서 또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려서 점치는 요정을 고쳐준 이유가 깊은 옥에 들어가려고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것이죠. 내 이야기는 아무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나를 완전히 이 빌립보 도시를 아주 어지럽히는 위험인물로 그렇게 낙인이 찍히는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사실 바울도 여러 가지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일을 부당한 일을 겪게 될 때 우리 안에 느껴지는 감정들이 좀 있어요. 첫째는 분노입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내 이야기는 아무도 안 들어주는가?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막 화가 나고 분이 나고 억울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요. 나에게 모욕을 준 저 요정의 주인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공개적으로 나에게 망신을 준 저 사람을 나도 언젠가는 한번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런 복수심이 불탈 수 있죠. 또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사람의 마음에 낙심이 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이제는 다시는 누가 귀신 들려서 점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는 관여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렸든 안 했든 내가 또다시 이 복잡한 과정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시는 그러한 일에 개입하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고 또 그 일을 하고 싶지도 않죠. 그래서 낙심이 옵니다.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누가 귀신이 들렸든 안 들렸든 뭐 귀신이 들린 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나는 다시는 이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본인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아무런 사역도 하지 않고 아무도 안 만나고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죠. 또 하나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팀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관한 분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받고 바울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고쳤고 바울이 원망스럽단 말이죠.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을 것이고 바울이 가만히 있었으면 내가 이런 억울한 재판에 휘말리지도 않을 것이고 바울이 너무 원망스럽고 바울이 밉고 그러면서 팀이 갈라지고 팀이 분열되고 팀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뭔가? 바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족의 주인들이 뭐라고 뭐라고 고소를 해도 사람들이 광장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뭐라고 뭐라고 오해를 해도 바울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꼭 그랬어요. 이사야 4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그는 바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하기를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바울로 이야기를 해도 너무나 적절해요. 빌립보 광장에서 바울은 외치지 않았고 빌립보 광장에서 바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고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죠. 꼭 우리 예수님 같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재판권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재판을 했겠어요. 대개 이런 재판을 하게 되면 죄수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되게 다 억울하다는 거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지금 부당하게 잡혀와서 지금 이런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러는 건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질 않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거짓증인까지 막 내세워가지고 예수님을 고소고발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정말 억울하지만 정말 힘들고 분하지만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사도 바울도 똑같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오해하지 말 것은 이것은 정답은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 나는 아무 말을 안 해야지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바울이 또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적어도 바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죠. 그러고 보면 바울은 지난번 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막 큰 소리 막 칠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죠? 며칠 동안 괴로워하면서 가만히 견딥니다. 왜 견디었을까요? 지금 내가 뒤를 돌아서서 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 귀신을 축출하는 이 사역의 동기가 그냥 뒤에서 큰 소리로 뭐라고 뭐라고 하는 그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나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저렇게 큰 소리로 내 사역을 방해하는 여종의 어떤 그런 회방이 너무 번거로워서 불편해서 내가 이 여종을 고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바울은 내가 이 사역을 하되 이 사역의 동기가 짜증과 분냄과 빨리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로 이 여종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여종을 고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날을 견디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왜 바울은 분하지 않는가? 왜 바울은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가? 왜 바울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마치 이 여종의 주인들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인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당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저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처음에 자기 여종이 이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어요. 귀신이 없으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처음에는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당신들이 이 여종을 고쳐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장사를 할 수가 없다. 왜 우리 허락도 없이 내 여종을 낫게 해가지고 그동안 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사람들 절마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입이 아주 짭짤했는데 당신들은 왜 우리 허락도 안 받고 내 여종을 건강하게 회복시켜버려가지고 아 우리가 많이 곤란하다. 처음에는 아마 바울과 실라를 쫓아와서 그 이야기를 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멱살을 잡고 빌립보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제 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도시의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 왔고 우리 로마인들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이제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왜 이 모든 상황에 있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똑똑한 양반입니다. 수제예요. 그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능통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아람어를 쓰고요. 로마인을 만나면 헬라말을 써요.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보시면 그 천부장이 너 헬라말 줄 할 줄 알 헬라말도 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요. 바울은 로마 사람이니까 할 줄 알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성경을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철학자들과 함께 변론을 하죠. 18장에 가서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고 19장에서는 에베소에서 강론을 하고 24장에서는 총독 벨릭스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26장에서는 아그립바 왕 앞에서 자신을 변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여족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광장으로 데리고 와서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이 사람들 나쁜 놈들이다. 이 사람은 빨리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얘기 했을 때 바울은 조목조목 하나하나 따지면서 얼마든지 본인을 변호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밝힙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처음부터 말할 수 있었어요. 나 로마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빌립보의 상관들이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았겠죠. 로마 사람이니까. 나중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사람인 것을 활용해서 불의한 재판 가운데 있을 때 나도 가이사에게 나의 문제를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래가지고 그 재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님 닮아서 나는 바울 닮아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야지라고 보편화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나중에는 또 얼마든지 자신을 변론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은 도대체 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일까? 지금 여기서 바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여종의 주인들의 말이 사실이 돼버립니다.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사람들이 떠도는 이 폭문들이 사실이 돼버려요. 바울은 그러려고 빌립보에 온 게 아니거든요. 바울은 위험한 인물이 아니에요.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빌립보에 잔입한 스파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서 바울이 침묵해버리면 바울은 그런 사람으로 프레임이 쓰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옷 벗기면 옷 벗기고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 가고 발이 착고에 채워지면 채워지고 매를 맞으면 매를 맞고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바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까? 뭐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럴 수도 있겠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제 마음에 감동해 주신 것은 뭐냐면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들,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 이 손해들, 이 억울한 일들, 이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았다. 무슨 말이냐면 아 그래 내가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지, 아 그래 내가 이런 대우 받을 수 있지,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아, 그래, 내가 저런 소리 좀

0: 좀 들을 수 있지. 이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왜 내가 굳이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는가? 마치 나는 절대로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사람처럼, 나는 늘 평안해야 되고 나는 늘 잘 돼야 되고 나는 늘 장사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나는 늘 시험도 합격하고 나는 늘 건강해야 되고 나는 하는 모든 일마다 만사형통해야 되고,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고난으로부터 열애받고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나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손해도 안 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억울한 일, 원통한 일, 힘든 일, 눈물 날 일 많지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은 비껴가지 않았습니다. 빌립보 광장에서 졸속재판을 받은 바울도 억울하지만 본디오 빌라도 앞에선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우리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마침내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고 고난의 잔을, 그 억울하신 잔을 끝까지 마시셨던 예수님.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1: 나를 따를 것이니라.
0: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1: 자기
0: 십자가를 지고
1: 나를 따를 것이니라.
0: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너희는 잘 먹고 잘 사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 안 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수치예요. 옷 벗김을 당하는 곳이니까. 십자가는 억울함이에요. 십자가는 눈물이에요. 십자가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게 십자가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배신을 당해요. 원통한 일을 겪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식욕도 떨어지고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 주님 박해받은 것처럼 너희도 박해받게 될 거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는 일마다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넘어지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엉뚱한 일을 겪게 될 거다. 우리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배신을 당하게 될 거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될지도 모른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건강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올 때 이제 나는 잘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온 거 아니고요. 저 점치는 귀신들의 요정을 낫게 하면 나를 이제 편안하겠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하고 나서도 나는 얼마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길은 앞으로 이제 순종했으니까 나에게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평안만이 성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그 길 위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과 눈물을 겪을 수도 있다. 이게 신앙생활 안에 다 들어가 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1: 그를 위하여
0: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라고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셔서 이 은혜 가지고 오늘도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동안에 겪는 어려움과 고난들을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면서 보니까 담임 목사가 동네 부기더만요. 잘해도 뭐라고 하고 못하면 더 뭐라고 하고 A하고 B하고 싸웠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결론은 목사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하루는 가가지고 아버지 담임 목사가 동네 부기예요? 저 너무 억울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허허하고 웃으시면서 그게 담임 목사라고, 그게 목회라고, 동네 북대는 게 목회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것은 담임 목회가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길이더라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고 칭찬만 들어야 되고 인정만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위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날이 밝아요. 하지만 이제 6시가 넘어가고 7시가 넘어가면 또 어두워질 거예요. 그럼 어두워지면 내일이에요? 아니에요. 어두워지면 그것도 오늘이에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밝은 날도 있지만 어두운 시간도 우리는 총합으로 함께 하루를 엮어내는 것처럼 따뜻한 여름이 가고 선선한 가을과 이제 곧 추워지는 겨울이 와도 이것을 1년의 한 계절으로 총합으로 여기는 것처럼 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로서 늘 나는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되고 늘 나는 칭찬만 받아야 되고 때로는 억울한 소리도 듣고 말도 안 되는 원통한 일을 겪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조차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래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이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저런 소리도 들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옥으로 끌려가는 이 모든 상황을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 할렐루야. 의인은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고난을 당해요. 손해를 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만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고난만 겪게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 우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기 위해서 그 고난의 길, 좁은 문을 내가 지나가려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마침내 그 길 끝에서 내 뼈를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내 머리카락도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마침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셉도 고난을 당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잖아요. 다니엘의 친구들도 풍문불에 들어갔잖아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욥도 엄청난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망했습니까? 거기서 죽었습니까? 그들의 뼈가 상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사자가 마치 입이 봉해진 것처럼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했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그을린 냄새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새 친구를 보호하셨고 욥을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욥의 말년에 더 큰 축복으로 욥과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은 깊은 옥에 들어갔고 지금은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사 그 뼈가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그 산업과 기업이 조금도 상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마침내 영광을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또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여종의 주인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깊은 옥에서 여종의 주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나를 불의하게 재판에 넘겼어. 그들이 나에 대해서 온갖 나의 명예를 훼손시켰어. 그들이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모함했어. 여종의 주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종의 주인들의 말만 믿고 일방적으로 자기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상관들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생각한 건 누구냐면 하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요. 그리고 참아요. 그리고 견뎌요. 하나님, 하나님은 아시죠?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 내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 깊은 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허락하신 줄 믿고 주님,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내 눈으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 고난도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깊은 옥에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형편을 연출하고 계시는 더 높이 계신 우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인내할 때 사람의 눈에는 저 고난 별로 아름답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고난에 있을 수 있음을 믿고 우리 주님을 끝까지 기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선이 흔들려서 순간적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형편을 바라보고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두렵사오니 내 영혼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깊은 옥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봤던 하나님 바울과 같은 믿음을 우리 연립회대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광주 광산구 장덕동에 위치한 열린배들교회 손희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광주전화 062-961-1009번 열린배들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1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